0: 진짜요? 아, 근데 기복이 없다는 그 표현도 자주 듣기는 하는데 네.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광고 듣고 오죠.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되겠네 하면서 들고 있어 놓쳤구나. 야, 이거 다 닦아도 냄새가 오래 가는데. 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닥 클리너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씰의 Kiss from a Rose 1270님 청해 주셨고요.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까지 이어집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3: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4: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주식창을 봐도 되고 드라마를 봐도 되고 신경 안 씁니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효율적으로 일하세요. 단 성과는 좋아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뒤에 붙은 조건이 너무 무서운데 라디오 듣고 싶어요. 저 어떡하죠? 아, 그러면은요. 몰래 들으세요. 에, 듣고 계시다는 거 티내지 마시고. 에, 그럼 성과가 잘 안 나와도 저 라디오도 안 들었는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 무선 충전 블루투스 이어폰 요거 쓰시라고 몰래 들으시라고 보내드립니다. 0644님, 차디 저 드디어 치과 예약했습니다. 미루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충치가 몇 개일지 과연 비용은 얼마나 나올지 긴장됩니다. 그나저나 제가 치과 갈지 말지 고민할 때부터 차디도 안 가고 미루고 계셨던 것 같은데 다녀오셨는지요? 요거는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개인 사정이라 노코멘트로. 아, 가야 되는데. 치약 칫솔 미스트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루머의 Goodbye Girl, 아델의 Easy On Me,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의 Die With A Smile까지 이어집니다. 서용주 씨가 청해 주셨네요.

서비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이담의 마음을 거닐다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고려원단에서 멀티비타민 올인원, 어른아이 모두의 상처 보호 드림 패치에서 별 모양 컬러 반창고, 주식회사 트라이몽키에서 허니라이크 치약 칫솔

이현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2068님, 저희 남편은 솔선수범해서 집안일을 하려 하는데요. 자주 오류가 납니다. 예를 들어 식기세척기에 있는 그릇을 치우는데 식기세척기에서 식탁 위로 치워놔요. 식탁 위에 있는 그릇을 또 옮겨야 되잖아요. 정리해서 찬장 안에 넣는 건 제 몫이에요. 빨래도 꼭 옷장 있는 방까지 가지고 와서 항상 옷장 위에도 올려놔요. 그럼 그걸 다시 옷장 안에 정리해서 넣는 건 제 몫이고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둘 다 편한데 왜 이러는 걸까요? 어떻게 하시다.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칭찬도 듣고 분위기 너무 좋을 텐데 기껏 일해놓고 약간 서로 이렇게 찡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야, 이건 좀 안타깝네. 멀티비타민 세트 드립니다. 7285님, 아침 일찍부터 와이프와 5살 아들 데리러 갑니다. 어제 와이프가 5살 아들을 데리고 처가에서 잤거든요. 잠깐 주어진 달콤한 휴가 때 게임을 실컷 할지 못 본 드라마를 정주행할지 엄청 많이 고민했는데 고민만 하다가 정작 아무것도 못했어요. 시간을 잠깐만 돌려주세요. 이번엔 진짜 알뜰하게 쓸게요. 아, 이럴 때 뭘 볼까 이렇게 소파에 누워있다가 그냥 소파에서 잠들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 자, 한강 유람선 탑승권 선물로 드립니다. 윤종신 루사이트 토끼의 사라진 소녀,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송민경님이 청해 주셨네요.

아, 주차하셨나요? 맛있게 드셨나요? 이게 완전히 그, 네, 소리도 다르고 어감도 다른데 그냥 그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들릴 때가 있잖아요. 아, 그걸 물어보시는구나.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뭐, 좋은 얘기 해주시면 좋은 거죠. 달팽이 리프팅 크림 선물로 드립니다. 5866님. 여기는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입니다. 오랜만에 이불 빨래하러 무인 빨래방 왔는데 놀랍게도 여기에 차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늘 출근길 차 안에서 듣던 음악 앨범을 이렇게 세탁방 안에서 들으니 반갑고 신기하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무인 빨래방. 무인 빨래방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뭔가 좀 묘한 그런, 묘한 그런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 또 음악 앨범까지 더해지니까, 아, 이거 멋진 장면이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1488님, 13년 전 빵집에서 일하며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가 작게 저만의 빵집을 갖는 게 소원이라고 했더니 아내가 내가 가게 열어줄게, 나랑 살자 하고 먼저 프로포즈를 했고, 그렇게 저희만의 빵집을 열어서 13년째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내와 같이 빵 만들며 형님 방송 듣다 보니 문득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하하. 사랑하는 사람, 제가 사랑하는 일, 그리고 사랑하는 형님, 이만하면 성공한 삶이죠. 하셨습니다. 아, 저 뭉클하네요. 그 사랑 3, 네, 사랑 3, 3종 세트에 제가 이제 33%인가요? 정확히 3분의 1인가? 아니면 뭐 어떻게 그냥 쓱 끼었더라도 1%로 끼어들었더라도 거기에 일부가 됐다는 게 진짜 이게 너무 자랑스럽네, 진짜. 에, 멀티비타민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아, 감사해요. 9802님, 저의 유일한 취미는 축구라 주에 3번씩 하는데요. 축구하다가 다치고 들어갈 때마다 아내가

4월의 여름밤 탓까지 들었습니다. 9474님, 차디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놀러가는 중인데 저희 엄마가 매일 출근길에 듣는 거라고 저희도 들려줬어요. 제 생각에는 엄마가 아빠 목소리보다 아저씨 목소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생각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요. 아, 근데 뭐 9474님 생각은 좀 이렇게 저와는 조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조심할게요. 예, 일단은 해산물 밀키트 세트 보내드리면서. 예. 6185님, 남편이 요즘 들어 자주 삐지는 것 같아서 갑자기 혼자 말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어버리고

한 뭐 한 7대 3 정도로 모른 척, 모른 척 7, 달래주기 3, 그 정도가 되니까 그냥 모른 척으로 쭉 가시면 확률은 더 높아요. 네, 그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바닥 클리너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멜로망스의 찬란한 하루 들을게요.

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 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1: 이현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일요일 순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네요. 해리 스타일즈의 음악 준비했어요. Sign of the Times. 박현정 님이 청해 주신 곡으로 오늘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지팍 박명수입니다. 현주님이 주셨어요. 요즘 중3 아들과 저녁마다 산책을 해요. 저는 주로 크게 웃는 리액션 담당입니다. 가라 가라 저 사춘기 제발 좀. 중3 아들이랑 저녁마다 산책에 스몰 토크까지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예, 기만 없습니다. 잘 들어주고 어이구 야르 예. 리액션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야르를 많이 하는데 야르. 예, 그게 좋다는 얘기인가 봐요. 자, 모두 오늘 하루 야르 되시기 바라고요. 일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KT 페리의 노래입니다. 로어.

0: 필요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일상생활에 지치고 졸려 코가 떨어지고 스트레스에 몸 퍼지던 힘든

0: 네요. 예. 그죠? 예. 노래 잠깐 소개해 주세요. 네.
1: 아, 네. 이번에 제가 디지털 싱글 Ride or Die로 이제 처음으로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0: 아, 첫 싱글이에요?
1: 네. 디지털 싱글로 처음으로 데뷔했습니다.
0: 네. 예. 그러니까 이제 Ride or Die가 끝까지 함께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까?
1: 오, 정확하십니다, 선생님.
0: 형, 영어 잘한다니까요. 저 개그계의 민병철이에요. 예, 제가. 예. 그거 가지고 감탄할 게 아니라 노래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1: 아, 네네. 네. 'Ride or Die'는 네. 말 그대로 이제 끝까지 함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0: 예.
1: 우리 팬분.

0: 너무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에반군.
1: 아유, 너무, 너무 감사해요.
0: 기분이 어때요?
1: 일단 일단 체감이 너무 지금 안 돼요. 왜냐면 저희 팬분 이름이 에버인데.
0: 네.
1: 에버분들이랑 이제 뵐 기회가
0: 예.
1: 아직은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막 이제

0: 어떻게 알겠습니까, 선생님?
1: 선생님.
2: 방글라데시어는 벵고로예요.
0: 예.
2: 그거를 번역기를 사용을 하는데,
0: 네.
2: 그 한국말이 좀 어려운 우리 방글라데시 아이가 저한테 방글라데시 말로 얘기를 하면 제가
0: 예.
2: 번역기를 사용해서
0: 예.
2: 그 아이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0: 예.
2: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나는 엄마한테 갈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0: 아 진짜.
2: 네네.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통은 가능하죠.
0: 예. 그래도 저기 그 가장 보람될 때는 언제예요, 선생님?
2: 제일 보람될 때는 주말을 지내고 오면 아이들이 뭐 선생님 보고 싶다는 말들과 편지, 그다음에 공주처럼 예쁘게 그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0: 아이고,
2: 보면서
0: 예.
2: 누가 저한테 왕관을 쓴 공주의 모습을 그려주겠어요.
0: 그러니까요. 예.

0: 플러스 2에서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아침 10시 30분부터 다시 재방송을 합니다.
1: 아, 잘 됐네요, 정말로. 예. 근데 우리 아이가 좀 몸이 안 좋죠?
0: 네, 맞아요. 저희 아이 로운이가
1: 네.
0: 조금 아니죠. 많이 아프죠.
1: 아, 저도 좀 마음이 안 좋은데. 좀 어떻게 좀 좋아질 기미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0: 이게 저희 아이가 희귀난치병인 크론병을 앓고 있는데요.
1: 예.
0: 그 크론병이 뭐냐면
1: 네.
0: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기관 어디에나 그 만성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뭐 쉽게
1: 예.
0: 말하면 피부의 아토피가 장내
1: 네.
0: 소화기관에 생긴 거고요.
1: 네.
0: 그래서 평생 관리가 필요하고 완치가 없어요. 그 관리라고 하면
1: 아이고.
0: 항암제 계열의 면역 억제제랑 그 생물학적 주사제를 평생 맞아야 하고요.
1: 예.
0: 그리고 일반 음식은 전혀 먹지, 뭐 상황에 따라서 먹을 수 있지만 일반 음식은 거의 못 먹고,
1: 예.
0: 특수식이 음료인데요.
1: 네.
0: 분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로 주식을 삼고 살아요.
1: 아.
0: 아이가 어린데 일반 음식 못 먹고 피자, 아이스크림 전혀 먹을 수 없고, 그걸 먹게
1: 예.
0: 되면 응급실에 가야 되는 이런 아이인데요.
1: 아유, 너무
0: 저희
1: 마음이
0: 로우니가
1: 아프네요. 예.
0: 수영을 해요.
1: 수영을 해요. 아유,
0: 네,
1: 잘했다.
0: 수영
1: 아유.
0: 선수고요. 네,
1: 네.
0: 그래서 전국 소년체전에 대전
1: 네.
0: 대표로 3년 연속 선발된 그 수영 유망주고요.
1: 예.
0: 관련해서 인강장에 그렇게 나갔습니다.
1: 우리 아버님께서 사실 아이가 아프면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기운 내고 활기찬 모습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좀 부모 입장에서 좀 이해도 되고요.
0: 아이고,
1: 너무너무
0: 감사합니다.
1: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로운이가 빨리 좀
0: 네네.
1: 완쾌되기를 저도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

0: 자, 이번에도 우리 또 어린 친구인데요. 예, 우리 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2953님. 한채원 양이에요. 한채원 양.
1: 네.
0: 채원이 안녕.
1: 네, 안녕하세요.
0: 박명수 아저씨예요.
1: 네.
0: 박명수 아저씨 알아요?
1: 조금 알아요.
0: 아저씨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1: 그 학교에서 무한도전 봤는데 그래서 알았어요.
0: 아, 진짜? 무한도전 봤는데 아저씨 웃겨요? 안 웃겨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1: 웃겨요.
0: 어디가 웃겼어요, 아저씨가?
1: 그냥 막 그냥 웃는 모습이 웃겨요.
0: 아저씨 잘생겼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줄게요. 괜찮게 생겼죠? 알았어요. 알았고, 예, 그래, 알았어요. 요새 학원 다니느라고 바쁘다면서요?
1: 네.
0: 어디 다녀요?
1: 수학이랑 논술이랑 구몬 선생님 오시는데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는 것 같아요.
0: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학원 다니는 게 힘들어요?
1: 네.
0: 그래서 안 다닐 거예요?
1: 안 다니고 싶어요.
0: 안 다니면 멍충이 돼요, 멍충이. 다녀야죠. 어떻게 생각해요?
1: 그래도 안 다니고 싶어요.
0: 아니 저 채원아, 아저씨하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 학원 안 다니고 놀고 싶겠지만 다른 친구들도 다 학원 다니고 그 나이에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어떻게 생각해?
1: 아, 당연히 안 하면 안 되는데.
0: 안 되지만 놀고는 싶다, 그 얘기예요?
1: 네.
0: 학교 성적은 어때요? 잘 나와요?
1: 그렇게 잘 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안 막 못 보지도 못해가지고.
0: 그래요? 그냥 중간 정도 하는 거예요?
1: 네.
0: 아, 그러면은 우리 저기 채원이는 학교 생활하는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요?
1: 그렇게 잘 지내긴 하는데.
0: 예예. 예. 친구들 사이에 별로 트러블 없이 서로 다 친하고 하죠?
1: 네.
0: 그럼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공부 잘하고 이거 못하고는 누구나 다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놀고 싶죠. 근데 학교 다니면서 이제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친구들끼리 잘 지내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앞으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우리 채원이는 꿈이 뭐예요?
1: 저 성우랑 일러스트레이터예요.
0: 대박.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이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1: 네.
0: 대박이네.

0: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좋았어요.
1: 아 그래요? 그 성우반은 이제 학교에서 직접 요청해가지고 그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0: 네.
1: 성우반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0: 성우 그거 그 더빙을 하는 영상을 틀어주시는데 그거를 그 마이크 앞에서 모둠대로 녹음을 해서 하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재밌어요? 해보니까?
0: 네.
1: 혹시 그 아저씨한테 혹시 들려줄 수 있을까요? 주토피아에 나오는 거 뭐 준비했다면서요?
0: 네.
1: 한번 해보세요. 이제 시작.
2: 생일을 맞이하신 손님이 계시다던데요. 금방 돌아와서 촛불 켜드릴게요. 물웅덩이가 말라서 짜증나셨군요. 맞죠? 보세요. 문제 없잖아요. 제가 맡은 테이블은 서빙을 거의 마쳤거든요. 가들 콘서트야. 내가 간다.
1: 잘한다. 대박이. 5학년 이렇게 잘해? 야, 미치... 너 너무 잘해. 지금 너 그거 재능 있다. 진짜. 대박 대박. 그거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너 그런 거 우리 창원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진짜로.
0: 네.
1: 앞으로 이제 성우의 꿈도 이루시고 또 그거 말고는 또 뭐 하고 싶어요?
0: 일러스트레이터.
1: 와, 그 5학년이 벌써 그런 꿈을 갖고 있다는 게 아저씨는 5학년 때 코 올리고 다녔어요. 아무도 안 하고. 채원이는 진짜 똑똑하다. 아저씨 채원이 진짜 너무 기대돼요. 앞으로 진짜 훌륭한 성우가 될 것, 대한민국의 최고의 성우가 될 것 같아요. 진짜로.
0: 감사합니다.
1: 근데 성우가 되는 것도 중요해. 성우도 공부 잘하면 좋잖아요. 그죠?
0: 네.
1: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게 많은 그런 성우 선생님이 돼야 선생님이 또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잘 하셔야 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0: 네.
1: 아유, 잘한다. 이쁘다. 영화 관람권하고 뷰티 상품권 아저씨가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네.
1: 방학하면은 저 엄마 아빠랑 같이 가서 영화 보세요.
0: 네.
1: 채원아.
0: 네.
1: 하나만 물어볼게. 오늘이 철도의 날이거든. 그러니까 기차의 날이야.
0: 네.
1: 쉽게 얘기하면. 우리 채원이가 생각하는 기차 소리 하면 된다면 어떻게 날까? 기차 소리. 자. 성우는 이런 것도 애드립으로 소리를 내야 돼요. 자, 채원 양 기차 소리를 낸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거 맞죠?
0: 네.
1: 예, 알겠습니다. 채원 양은 뿡으로 내주셨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고 우리 채원이 항상 건강하고 학원도 잘 다니고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루세요.
0: 네.
1: 감사합니다.
0: 네.
1: 자, 장재인이 부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너에게.

0: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2: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우리

질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시각장애를 가진 아들 그리고 보조견 마루와 함께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타고 대전 과학엑스포에 다녀왔어요. 음악이 나오는 아름다운 분수에 다양한 촉각 체험까지 하니 우리 아들 신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들의 세계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 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주변으로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성수대교에서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작대교 4차로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원효대교부터 밀립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양 분기점에서 짧게 밀리고요. 강촌 부근 1차로에선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 서종에서 화도 분기점까지 속도를 줄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비교적 수월한 흐름입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동군포에서 부곡까지만 짧게 속도를 줄입니다.

지난 주말에 왔던 문자인데요. 5988번님께서 처음 문자 보냅니다. 오늘 자유예요. 저 지금 뮤지컬 보러 갑니다. 신나요. 예이. 이럴 때 있어요. 내 안에서 막 들끓는 이 기쁨을 어디든 표출하고 싶은 그 기분. 그럴 때 저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분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줘야 그 다음 단계의 즐거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거든요. 오늘은 뭐가 신나세요? 외쳐주세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합니다.

6월 28일 일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은 아이들의 넘디넘디였고요. 저는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뮤지컬 보러 가시는구나. 오늘 딱 이제 쉬는 날. 부럽습니다. 무슨 뮤지컬 보러 가세요? 저는 뮤지컬을 자주 보지는 못했는데 뮤지컬이 재밌다는 거는 이제 뒤늦게 알아버렸습니다. 네, 약간 회전문을 돈다고 하죠. 회전문까지는 못 돌아도 종종 이렇게 좋아하는 배우분들의 캐스팅일 때 티켓팅이 돼서 갈 수 있으면 너무나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기쁜 일들이 있을 때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질투 반 그리고 흥분 반으로 네,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즐거움, 신남, 흥분 가광에 외쳐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3, 4부는 주말 핸즈업, 한 줄 사연

선물해준 티셔츠를 밝혀냈어요. 편해서 한때 자주 입었던 옷이거든요. 버릴까 고민하다가 결국 다시 옷장에 넣어뒀습니다. 물건은 잘못이 없잖아요. 그쵸? 혁준님, 그냥 버려요. 아, 진짜. 약간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약간 해진 옷들 있잖아요. 이거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거 잠옷으로 입지? 이거 그냥 뭐 요리할 때 입지? 약간 떡볶이 먹을 때 뭐 튀니까 입어야지. 그렇게 하다가는요, 그냥 옷이 넘쳐 흐릅니다. 네. 우리 잠잘 때도 가장 좋은 옷 입고, 밥 먹을 때도 예쁜 옷 입고 밥 먹자고요. 뭐 이게 안 예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나중에 또 좋은 인연이 생겨서 여자친구 생겼는데 이런 거 발견했다가 큰 문제가 되기 쉽상이거든요. 네, 문제의 씨앗은 미리미리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자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후디 피처링 크러쉬의 선샤인, 그리고 브레이브걸스의 치맛바람.

주말에 소개하는 새로 나온 에세이 이어서 폴킴 원얼러뷰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6653번님의 질투심 가득한 그런 사연

남아공님께서 아내가 지인 가족 모임에 같이 갈 거냐고 묻더라고요. 솔직하게 안 갈래 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안 가? 뭐 할 거 있어? 아 웬만하면 같이 가지 라며 은근히 압박을 하네요. 이럴 거면 왜 물어본 걸까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단호하게 조이 언니 노래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딸아, 조이 언니가 있기 전에 박혜경 언니가 있었단다. 저는 이거 순간 가사만 보고 다른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외로운 날들이여 안녕. 왜 그러는 걸까요? 난 진짜 라디오 시작하면서 더 늙어지는 것 같아. 약간 과거로 기억이 돌아가나 봐요. 정말

또 다양한 팬들에게까지 닿을 법한 그런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노래도 잘 뽑고 또 거기 어울리는 영상도 잘 만들고 이러면은 전 되게 부럽고 멋있더라고요. 이 노래 한번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려보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조건의 Like I Do. 나중에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손 들고 외쳐주신 신청곡들로 채워지는 이 시간 모두 즐길 준비 되셨나요? 광고 듣고 주말 핸즈업 시작할게요.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5: 붙이는?

주말 핸즈업 여러분의 한 줄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사연 길지 않아도 되고요. 뭐 가족끼리 나들이 나왔어요.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뛰며 들어요.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에 듣고 싶은 노래 하나 얹어서 보내주세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핸즈업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진짜 쉬운 퀴즈들이니까요. 그냥 듣다가 정답 한번 보내보시고 선물까지 받아가세요. 3472번님께서 민원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

0737번님께서 이번 주 내내 신경 쓸 게 많아서 머리가 복잡했어요. 오늘만큼은 이 노래 들으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습니다. 21의 아

0: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 조정식의 FM 대행진. 보고 있어. 센스 있는 출퇴근길 드라이빙을 위한 체크리스트. 정식이랑 금희 선배랑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1: 전조등 켜고 계시죠?
0: 안전거리 유지하고 있으시죠?
1: 여러분, 좁은 길에선 서행하는 거 아시죠?
0: 89.1MHz 쿨 FM 듣고 계시죠?
1: 하루 종일 회사 일에 집안 일에 오늘도 고단하실 텐데 괜히 고민하실 거 없어요.
0: 출근길엔 조정식의 FM 대행진.
1: 퇴근길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일 사연과 신청곡 이어서 들려드리는 주말 핸즈업. 듣고 싶은 노래들 계속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4부에도 핸즈업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쉬운 문제들, 고막 소년단, 소녀단 뭐 보셨죠?

1941번님께서 주말 당직이라 이번 주 7일 내내 근무 중이에요. 그래도 가야지 어쩌겠어. 블랙핑크의 고 들려주세요. 아, 주말 당직 이거 약간 돌아가면서 하는 거겠죠? 아 진짜 그래 어쩌겠어요. 네, 돈 벌어야지. 그냥 빨리 출근 고!

2752님께서 여행 가는 길이에요. 버즈의 비망록 들으면서 가고 싶어요. 이렇게 여행 가시면서 플레이리스트 안 듣고 우리 가요광장 들어주는 사람들 저 진짜 사랑합니다. 네, 노래 들려드려야죠.

8269님께서 주말에도 출근합니다. 도망가고 싶은 제 마음을 표현한 노래 신청합니다. 이클립스의 Run Run. 핸즈업 퀴즈 한 번 더 갈게요.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 방영 당시 엄청난 인기였던 한 드라마의 OST인데요. 변우석, 김혜윤 배우가 주연인 이 드라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선제 업고 튀어, 2번 폴킴 업고 뛰어, 3번 밥상 업고 뛰어, 4번 회의 업고 뛰어. 5번 추첨해서 뷰티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드라마 제목을 맞추셔야 됩니다. 지금 하고 싶은 걸 고르시면 안 돼요. 정답은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여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클립스의 Run Run 듣고 왔습니다. Hands up quiz! 정답 발표할게요. 방금 듣고 온 노래가 어떤 드라마의 OST였는지 맞춰보는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1번 선잡고 튀어였습니다. 네, 폴킴을 업고 틀 수도 없고, 네, 밥상 엎으면 안 되죠. 네, 회의 업고 싶은 거 알지만 업으시면 안 됩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또 저와 함께 우리 햄버거 사장님, 또 주말에 출근한 공무원분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좀 덜 지루하고 덜 심심하게. 네. 지긋지긋하죠. 한번 이렇게 보내면 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네. 내일은 가광초대석 너를 만나 가수 백아연 그리고 로시님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기후광 제대로 시켜드릴 테니까요. 많이 놀러와주세요. 오늘 끝곡은 김은경님께서 신청해 주신 동경소녀의 썸머 로맨스입니다.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늘어지세요.

이번 주에 일이 좀 꼬이셨나요? 아, 괜찮아요. 휴대폰도 재부팅하면 다시 멀쩡해지고 배 터지게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슬슬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좀 엉망이었다고 인생까지 망한 거 아니에요? 오늘 푹 쉬고 내일은 새로 고친 버튼 누른 것처럼 다시 시작해보자고요. 어차피 내일의 태양은 우리 사정 안 물어보고 잘만 뜰 거잖아요. 가비의 Super Radio. Here we go.

0: 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다고 해서 인생 다 망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말고 오늘 오후에 훌훌 다 털어버리세요. 어차피 내일 새로운 한 주 다시 시작되잖아요. 우리 새로 고침하는 거예요. 저도 지난 한 주 바빴어요. 바빴는데 뭐 가끔씩 실수할 때 있잖아요.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이불킥할 때. 그럴 때도 주말이면요 그냥 리셋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좀 리셋할 수 있는 일요일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비의 Super Radio, 우리 귀빈이들의 남은 일요일 망하지 않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1, 2부에는요 Music Battle Old and New, 3, 4부엔 미련한 사연 함께하는데요. 귀만 열고 들어주세요. 참고로 오늘 뮤직 배틀 올드 뉴 선곡 난리 납니다. 너무 좋아요. 일요일에도 저랑 함께하고 싶은 분들 있다면 여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이제 그럼 광고 듣고 뮤직 배틀 올드 뉴 시작해볼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우리.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두 아이돌 그룹의 캔디 바로 만나볼게요. 먼저 90년대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H.O.T의 캔디. 아, 요 노래는요, 사실 제 세대가 사실 아니에요. H.O.T분들. 하지만 모를 수가 없죠. 비주얼적인 약간 그 보송보송한 또 충격이 있고 노래 자체도 너무 좋잖아요. 요 캔디가요, 알록달록한 스키복 패션은 물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포인트 안무까지 큰 화제를 모으면서 H.O.T는 이 곡으로 10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알록달록한 스키복에 굉장히 화려한 어떤 헤어스타일까지, 그리고 뭔가 약간 글러브까지 끼지 않았었나요? 그런 약간 패션이 바로 생각나는 되게 아이코닉한 곡인 것 같아요. 이 레전드 오브 레전드 노래를 어떤 그룹이 리메이크 해주셨을까 생각해보면 바로 전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NCT 드림의 캔디. 예. 요 노래도 발매 직후 음원 차트 상위권에 딱 올라갔고요. 원곡 팬들한테는 반가움을, 또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함을 안기며 큰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또 H.O.T랑 NCT 드림이 같은 SM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리메이크가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바로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H.O.T의 캔디, NCT 드림.

팬들한테 좀 들려주고 싶은 노래, 내 마음, 표현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걸 팬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팬송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노래라고 합니다. 어우, 얼마나 설레겠어요. 이 처음으로 내 가수가 우리 팬에게 해주는 노래라고 하면은.

서로 깊은 연결고리가 있는 곡들이죠. 나미의 빙글빙글 그리고 걸스데이의 반짝반짝입니다. 걸스데이의 반짝반짝이 나미의 빙글빙글을 샘플링 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나미의 빙글빙글은 좋아하는 우리 사이 멀어질까 두려워 이거 맞나? 좋아하는 우리 사이 멀어질까 두려워 이거구나. 네, 요 가사가 이제 대표죠. 이 대표 가사가 계속 반복되는 그 노래고 복고 음악이 유행할 때마다 자주 소환되는 곡 중 하나. 저도 아직까지도 들어요. 나미의 빙글빙글. 네, 요 노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걸스데이의 반짝반짝 은요 나미의 빙글빙글 멜로디 일부를 샘플링 해가지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이게 밝고 통통 튀는 그런 분위기랑 중독성 있는 후렴으로 대중에게 인기를 얻은 곡인데요. 한번 두 곡 같이 들어볼게요. 나미의 빙글빙글, 걸스데이의 반짝반짝.

나미의 빙글빙글 걸스데이의 반짝반짝 듣고 왔습니다. 저는 근데 반짝반짝이 빙글빙글을 샘플링한지 몰랐어요. 아,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샘플링을 했구나 싶네요. 굉장히 또 새로 아는 사실인데요. 이번에 마지막 매치입니다. 저희 마지막 매치를 들으면 괜히 여행 가고 싶고 기분 좋아지는 노래들로 준비했어요. 바로 비행기인데요.

0: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0: 커피 김소영 해밀레.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2: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하면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하다 보니까 뭐 치즈도 넣고 하다 보니까 좀 많아지는 거거든요. 저도 이거 아는데 아마 스파게티 양은 맞추기가 정말 어려워 욕심을 덜어야 된다라는 말밖에는 해줄 게 없네요. 9778님이요. 회사 책상이 다 낡았길래 사장님께 말했는데요. 사장님께서 삐까뻔쩍한 새 걸로 바꿔줄게 그러시더라고요. 잔뜩 기대에 차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책상들을 전부 중고마켓에서 가져오시네요. 그래도 사장님이 귀여워 보였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그래도 사장님이 평소에 잘 해주셨나 보다. 이런 모먼트가 또 그래도 귀여워 보이는 게 그쵸. 너무 이제 막 깐깐하게 구시고 뭐 잔소리 하시고 돈 아끼시고 이러면은 또 이거 보기 싫을 수 있거든요. 근데 또 귀여워 보이는 거 보니까 또 사장님이랑 친하고 잘 해주셨나 봐요. 좋다 좋다. 그럼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곽수빈님이 신청해 주신 아이유의 어프 이민영님이 신청해 주신 윤종신의 팥빙수 듣고 올게요.

소개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미련 뚝뚝 남은 사연들을 전부 읽어드리는 시간이에요. 미련한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9218님이요. 아 진짜 블루투스 이어폰 잃어버려서 새로 샀거든요. 그런데 잘 안 들던 가방에 들어있었네요. 그렇게 찾아도 안 나오던 것이 왜 여기 있을까요? 라고. 아 블루투스 이어폰이요? 아 편하긴 한데요. 아 이게 모르겠어요. 예, 너무 잃어버려 진짜. 안 잃어버리신 분 있으세요? 없죠. 잃어버리시죠. 어 없으세요 피디님? 제이라서 그래. 아 제이라서 그래요 그거는. 와 나 진짜 많이 잃어버렸어요. 나는 이게 발명 제가 엄청난 발명품이면서도 엄청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저도. 심지어 잘 안 들던 가방에 들어있던 거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방 정리를 좀 해놔야 되는데 저는 또 짐을 또 가방에 또 이렇게 보관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게 복잡해요. 가방을 바꿀 때는요 확 다 비워내야 돼요. 그 습관이 들어져 있어야지 그 안에 있던 거를 뭐 새로 사거나 이러질 않더라고요. 완전 공감하는데요. 블루투스 이어폰 이게 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웬만하면 줄 이어폰 쓰세요. 예. 그리고 아니면은 저기 헤드셋 헤드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사면 또 안 잃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전 그것도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예, 네, 그렇긴 한데요. 아, 네. 안 잃어버리려면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뭐. 예, 저도 이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해결 방법을 얘기를 못 해드리겠다. 속상하시겠어요. 저도 맨날 이렇게 속상하거든요. 근데 줄 이어폰은 잘

해야 할까요? 근데 문제는 다른 부분들은 저와 잘 맞는다는 거예요. 이럴 땐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잠깐만, 누가 내 얘기 보냈어? 내 친구야? 미안해, 친구야. 잠깐, 누군데? 알람 소리를 잘 듣지 못해 약속에 매일 지각하는. 근데 매일 지각하는 건 좀 너무했어. 그리고 막 너무 지각, 뭐 30분 지각 이런 거면 좀 너무했지. 근데 손절은 하지 말고, 손절은 하지 말고 이 친구한테 늘 1시간 전, 30분 전에 만나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를 해주시고.

한 번만 만나는 거, 좀 적게 만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날 하루를 꽉 채워서 보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싫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자기도 얼마나 답답하겠어. 올리비아 월세님이 보내주셨어요.

무나 하셨구나. 무료 나눔. 무료 나눔이 참 기분이 좋아요. 예.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잘 안 쓰일 것을 누군가 가져가서 소중하게 잘 써준다는 거. 사실 중고 거래도 그래서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무료 나눔까지 하면은 나누기까지 하는 거니까 기분이 더 좋아지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중고 물품, 아, 이거 얼마 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무료 나눔 하자 해서 무료 나눔 한 것들 몇 가지 있는데요. 진짜 잘 쓰실 것 같아서 기분 좋았던 적 몇 번 있었어요. 정말 기분 좋은 행위입니다. 무료 나눔. 차두하님이요. 두 달 동안 카드를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 신청했습니다. 카드가 여러 장이 있으니까 뭐가 없어진지도 몰라요. 안 쓰는 카드 한번 쫙 정리해야겠어요. 너무 많으니 생각 없이 쓰게 되네요.

엄청 공감합니다. 김진숙님이요. 동생이 멜론 3통이랑 수박 1통을 보내줬는데요. 먹성 좋은 두 딸내미가 이틀 만에 클리어했어요. 게다가 어제 가져온 복숭아, 토마토, 키위도 몇 개 남지 않았어요. 실화인가요? 엄마인 저는 멜론 맛도 못 봤어요. 얘들아, 내 동생이 보내준 거거든?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또 이제 딸들이 잘 먹어서 기분이 좋으면서도 얘들 봐라, 진짜 하나도 안 남기고 먹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요럴 때는요, 진숙님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딸들이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엄마 먹을 것도 남겨줘야지,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좀 혼이 났어요. 엄마도 딸기 먹을 거니까 좀 남겨줘 했을 때 제가 두 개 남겼다가 엄마한테 너 이게 남긴 거니? 라고 한 소리를 듣고 나서야 아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를 배웠습니다. 어릴 때 그랬었는데요. 야 나도 먹어야 되니까 남겨줘 요 한마디가 좀 약간

야, 나 이거 내가 먹을 거다. 먹지 말아라. 좀 쪼잔해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말해줘야지 않은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멜론 세통, 멜론이 좀 맛있거든요. 수박 이거 먹어야 되는데 동생이 보내줬는데 같이 나눠 먹어야죠. 3242님이요. 언니, 저는 40대 중반이지만 언니라고 부를게요. 새내기 대학생 아들이 방학을 맞아 집에 왔어요. 한 놈만 왔을 뿐인데 집안이 꽉 찬 느낌이네요. 그나저나 내일 점심은 뭘 해주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40대 중반이신데 벌써 대학생 아들이 방학을 맞아서 집에 왔다. 그러면 결혼을 일찍 하셨나 봐요. 그쵸? 결혼을 일찍 하신 것 같은데 내일 점심 전매추. 전매추 지금 원하시는 거죠? 저는 엄마 집에 가면 엄마한테 볶음밥 해달라고 해요. 엄마표 볶음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굴소스에다가 이제 야채를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반숙계란 싹 올린.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먹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좀 엄마 메뉴 중에서 되게 그리운 게 있거든요. 그 별거 아니더라도 그리운 게 좀 있어요. 박양규님이요. 은행에 갔는데 여직원이 양산을 주네요. 조금 쑥스럽긴 한데 한번 써볼까 봐요. 요즘 햇빛이 너무 뜨겁잖아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희 그 AI 시간, 게스통 시간에 이 양산 얘기했어요. 맞아요. 괜찮죠. 좀 쑥스럽긴 해도 써볼까 봐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쑥스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에는요. 남자들도 양산 써요. 자외선이 얼마나 피부에 안 좋은데요. 양산 쓰고 다니시면요. 피부도 좋아지고 젊어지고 너무너무 좋죠. 꼭 쓰고 다니세요. 요즘 햇빛 뜨겁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저희는 노래 한번 듣고 올게요. 4788님이 신청해 주신 시아 다비치 티아라의 여성시대, 3521님이 신청해 주신 파파야의 내 얘길 들어봐 듣고 올게요.

바비의 Super Radio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9단 올인원 마사지건, 숙취해소 유산균 닥터라 깨유에서 스틱형 숙취해소제,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가비의 스페셜 기프트들 어떤가요? 다 가져가고 싶다고요? 알겠어요. 이거 모두 드릴 테니 전부 가져가세요.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Super Radio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월요일이에요. 철빈님과 정영님이랑 함께 스트릿 연애 파이터 하는 날입니다. 내일도 많이 들으러 와주실 거죠? 그럼 끝곡 들려드릴게요. 6121님이 신청해 주신 강다니엘의 One Call Away 들려드리면서 저 가비 인사할게요. 그럼 바이!

0: 문자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4: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3: 세종 기프트.
5: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아, 저 남창희 미라클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지금부터 문자와 콩으로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이 문장을 써서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미라가 드리는 응원 선물 가족사진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미라클 응원합니다.
1: 자, 우리의 응원 구호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이 문장 보낼 곳은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윤정수
0: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3시 57분에 하면은 남해 방송에 남기는 거거든요. 우리 저
1: 가비 씨.
0: 예, 가비의 스발라디오.
1: 네.
0: 네. 거기
1: 스발라디오.
0: 스발라디오에 예. 남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 남기시면 안 되고
1: 네.
0: 저희 쪽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0: 하면 어때요? 오후 4시 미스터 라디오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1: 오 마이 갓. 오미원? 당신도 미라클? 기브라디오 다음 시간대? 와우. 윤정수 남친이가 진행하는 거기죠? 좋아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0: 완행열차죠. 그러니까 완행열차. 그런데
1: 예, 예. KTX에서는 조금
0: KTX에서는 다 바빠서 가는 사람들인데 그냥 말 걸어갖고 예. 우리가 운명일까요? 그러면 신고당합니다.
1: 그리고 옆에서 다 말 들려요. 그래가지고 네. 창피해요.
0: 우리가 운명일까요? 하면 그 표 검사하시는 분이 와서 내리세요. 예? 내리시라고요. 뭐 이거 합니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1: 아무튼 자만추도 정말 자연스럽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퀴즈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고표를 꼭 확인해 주세요.

0: 삼사님, 주말에도 출근했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연구부장 하면서 일이 너무 많아 힘들었는데 이번에 상까지 받게 됐거든요. 어허. 이쯤 되면 미라 효과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믿어요. 미라를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주말도 미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미스터라디오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일들이 자꾸 생겨요. 미치겠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다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들. 그래요. 좋은 일 생기고 싶으신 분들 그래. 다 데리고 오세요.
1: 그래 그래 그래. 예.
0: 미스터라디오 들으면 진짜 좋은 일 많이 생깁니다.
1: 그렇습니다.
0: 왜냐하면 많이 웃어서 그래요. 많이 웃으면 좋은 기운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0: 아 어떻습니까? 인트로는 딱 신나게 쳐주다가 네. 그리고 한국말로 빡빡빡빡 랩해주다가 또 우리가 채우는 또 이렇게 잔잔한 샘플링 좋은 걸 갖다 써서
1: 네.
0: 이게 원래 있던 노래잖아요. 따
1: 그렇죠. 원래 있던 거죠.
0: 따라라라라란 딴 딴 따단 딴 딴

이제 삶이 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남이 가진 거가 부러워지고 질투가 나고 이렇게 살면 좀 마음이 좀 힘든데 그냥 신경 안 쓰고 살면 정말 내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0: 정말 세상을 통찰력 있는 아주 그런 가수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 잘 모르는 분이라.
0: 아, 잘 모르시는
1: 네,
0: 분이에요?
1: 네, 좀 잘 모릅니다.
0: 역시 형은 모르는 걸 보니까 부럽지가 않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놈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하지만 너무 부러울 테니까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였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였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0: 괜찮아. 난 잔다.
1: 아, 뭐 부럽지가 않아.
2: 장기하지 툭툭 던지는 노래는 진짜 1등인 것 같아.
1: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네. 미스터 라디오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 부러워.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말이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마리오.

0: 매일 오후 2시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먼저 가 있을게요. 빨리 와요.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윤종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일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1: 네, 3부 첫 곡으로 크라잉넛의 명동콜링 박경자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듣고 왔고요. 자, 저희는 광고 살짝 듣고 썬데이 쇼미더뮤직으로 돌아옵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 하모니랜드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사랑해.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1: 에브리바디 액센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2: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1: 한국 기타의 자존심 덱스터 기타에서 통기타.
2: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

0: 그 요즘에 알고리즘에 우리 이문세 씨가 뭐 갑자기 마이크 꺼지는 뭐 방송 사고 이러면서 짤이 많이 뜨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다가 이적 씨가 약속이 없었는데 이적 씨가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그렇게 짜고 이문세 씨를 깜짝 놀래켜주는 뭐 그런 영상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그 시절 이적 씨 막 20대 초반 패닉 시절 막 이문세 씨 엄청 막 젊어 보이던 그 시절 보니까 야 뭐 진짜 와 대단히 또 그 뭐 그때 시절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조아리님 벌써 한 30년 됐죠?
1: 네. 아 조조아리요?
0: 제가 학창 시절에 했던 노래 같은데.
1: 네.
0: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들어도 참 좋은. 자 우리

0: 윤종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썬데이 쇼미더 뮤직 피처링 송 누구와 함께 부르면 좋을까?
1: 네.
0: 네. 아니면 혹 누구와 함께 부르면 좋은 노래?
1: 네. 네.
0: 그런 것들이죠.
1: 그렇습니다. 자, 우리 수빈 이사님께서 에픽하이 피처링 유나의 우산 신청합니다. 이 노래를 빼놓을 수가 있나요? 에픽하이와 유나의 목소리는 한 세트라고 봐야죠. 장마철이 오면 여기저기서 많이 들릴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노래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유나씨가 또 혼자서도 이 노래를 또 불렀어요. 예, 그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0: 우산이 참 많이 변해가요. 우리 때는 사실은 우순실. 예? 잃어버린 우산.
1: 예, 우순실의 예. 우산이라는 노래가 있었군요.
0: 우순실.
1: 예, 잃어버린 우산.
0: 안개비가 예. 하얗게
1: 예.
0: 우산이 없어. 우순실입니다.
1: 예, 아, 우순실이시군요.
0: 네, 우순실 씨.
1: 예, 예, 잃어버린 우산.
0: 네.
1: 그리고 김건모 씨의 또 빨간 우산도 있었잖아요.
0: 빨간 우산 있죠.
1: 예.
0: 예. 하여튼 그 우산.
1: 예.
0: 네, 우산의 종류가 많은데.
1: 예.
0: 우리 에픽하이와 유나도 우산의 한 획을 그었다.
1: 예. 그럼요. 예. 자, 썸머타임 님께서는요. 산이 피처링 레이나의 한 여름밤에 꿀 신청합니다. 가족들과 캠핑 가서 불멍하고 마시멜로 구우면 이 노래를 듣는데 분위기가 찰떡이더라고요. 여름만 되면 찾아듣게 됩니다 라고 해줬어요.
0: 가족과 캠핑 가서 불멍할 수 있는 그 가족의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아셔야 돼요.
1: 그래요.
0: 모르겠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보내셨는지 혹은 뭐 부모 입장에서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그게 좋은 거예요. 다시

0: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일요일 4부 썬데이 쇼미더 뮤직 계속하고 있고요.
1: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신청곡 봅니다. 뭉뭉이님께서 브라운 아이드 걸스 피처링 조피디 홀더 라인 신청합니다. 한창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던 시절에 드라이브 다니면서 이 노래를 틀곤 했어요. 그때는

0: 미스터 라디오, 미스터 라디오, 미스터 라디오, 미스터 라디오, 미스터 라디오, 미스터 라디오.
1: 오늘도 하재훈님, 심유영님, 김인자님, 5928님, 7716님 그리고 미라클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2: 네,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내일도 더 즐거울 겁니다, 여러분들. 4시에 만나도록 하고요.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나는 새롭게 피어나는 꽃일까? 아니면 만개하고 저물어가는 꽃일까? 그렇게 울컥하다가 점심으로 싸온 열무 비빔밥을 먹으면서 이 와중에 맛은 있구나 했네요. 유유. 그럼 된 거죠. 이 와중이든 저 와중이든 맛이 있다는 건 의욕이 있다는 거고 살아 있다는 거니까

김태우, 린, 내가 야 하면 넌 이해해. 애주원, 사랑 플러스.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안정환 씨, 고1 딸이 남친 생겼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 좋겠다, 잘 됐다 라고 했더니만 왜 이름, 나이, 사는 것도 안 물어보냐고 뭐라고 하네요. 물어보면 뭐 하냐고요. 얼마 안 있으면 헤어졌다고 난리 칠 거면서 뭔가 이렇게 걷는 딸 위로 날아가는 부모님이 보이는 것 같은 오이 여유. 처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그랬던 거고 뭔가 이렇게 처음엔 얼마나 신기하고 막 물어보고 그래 어디가 좋아? 사진 찍은 거 있어? 좀 보여줘 뭐. 막 이랬는데 진짜 얼마 안 있어서 야 한 달 이렇게 되는 아 네네. 자 스킨케어 세트 안정환 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50-50 큐피드 트와이스 Dance the Night Away B2B 띠띠빵빵

0: 퇴근길 음악과 이야기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지친 그대
1: 안녕하세요. 대한이비인후과 이사장 구자원입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는 여성에게만 필요한 예방접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편도암

이 가수 섬세한 감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1990년대 가요계의 황금기를 이끌면서 발라드의 황제라 불렸습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사랑과 인생을 노래하는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예예.

0: 좋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 대학교.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0: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2: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2: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5: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2: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1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2: 든든한 내일로요.
11: 네?
1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1: 제대로 가시네요.
1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4: 나를 안아주는 방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5: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신승훈 소녀에게 헤이걸.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종일 더위가 기승이더니 강원 북부 지역으로 국지적인 호우주의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서 동두천과 포천 일대 지나신다면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은 강원권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 가장 더디게 풀리고 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인제부터 상남 3터널 동홍천 부근으로 막바지 정체 남아있고 이후로는 남양주 요금소부터 강일 쪽으로 아직 긴 구간 답답합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방향도 경기 광주 휴게소 일대로 차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근인 대신 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0: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일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BBG 오버드라이브 이 곡으로요. 잠시 후 선셋 뮤직 이어집니다. 3부에 이어 4부까지 쭉 좋은 노래 채워드릴게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8910. 남편이 20년 회사 생활을 정리하고 택시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운전 중일 텐데 주파수는 늘 89.1 고정이라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여보, 안전운전해. 남편이 좋아하는 자이언티 양화대교 신청해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뾰로로로롱
3: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4: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야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5: Yes, I will.
6: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Stay sharp.

여성시대 시아 다비치 티아라였고요. I don't care 21이었습니다. 변재우 씨, 공부하느라 고군분투하는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짠해요. 호기심 많고 밖에서 놀아야 하는 나이인데 무뚝뚝한 아빠라 노래로 응원 보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너에게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

0: 일렉트릭 출시.
1: 사랑하기 좋은 날 6월 선물입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황태된장 명인 김민지 황태된장, 된장 세트, 스킨MD 라보라토리스 에이지엑스 세럼, 탄력 보습 집중케어 카키자, 프레스티지 콜라겐 마스크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 기능성 차량용 방석,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지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쉴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붉게 물드는 노을을 보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다시금 재촉하고 계실 텐데요. 시내 간선도로 정체 빠르게 풀려가고 있지만요. 여행지에서 이른 저녁을 먹고 출발하는 분들로 강원권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 아직은 힘겹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이고요. 상담 5에서 상남 3터널, 다시 동홍천부터 동산 2터널 쪽으로 한 번에 16km 구간 상행선 정체가 다시 늘어 있습니다. 이후 서중에서 화도, 남양주 요금소부터 서울시내 강동대교 진입도 무척이나 힘겨운 편이고요. 인천 쪽 영동선은 반월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나 뒤로는 둔대 분기점부터 3km 구간 크게 혼잡합니다. 서울시내는 공항 쪽 올림픽대로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일산 쪽 강변북로도 한남대교 부근으로 짧은 정체 남아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0: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100%예요. 아, 저도 학교 다녔을 때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엄마한테 그 옛날에 라디오에서 얘기했던 적 있는데 먹물 그 가는 그 벼루 할머니가 이제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벼루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술 시간이었나? 초등학교 때? 그때 저만 엄청 큰 벽돌 같은 벼루를 들고 간 거예요. 다른 애들은 그냥 문방구에 파는 그냥 그런 벼루.

좋은 시간 보내세요. 주말에만 여는 볼륨 다이닝. 맛있는 음식과 곁들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함께 먹고 싶은 음식도 알려주시면 최대한 비슷한 음식으로 선물 보내드릴게요. 노래 듣겠습니다. 박재범의 좋아.

피하시더라고요. 아, 전 친해져서 자세 피드백 좀 받고 싶었던 건데 제 욕심이었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자세 피드백은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너무 멋있었나 보다.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설레지 않아요? 운동을 또 잘한대잖아. 그럼 얼마나 멋있겠어요. 1546님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운동 끝나고 딱 나왔을 때 커피 한 잔 이렇게 갖다 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자세 피드백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저희는 전미도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돌아올게요.

0: 분명 이상했는데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방송.
1: 우리는 바로 윤정수
0: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여러분, 간절히 비를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비, 메마른 우리의 일상을 촉촉히 적셔줄 그 비, 그 비는 바로 저 개비예요.

되게 이렇게 햇살 오 햇살아 약간 이런 아유 눈부셔 약간 이런 표정을 이제 짓기도 하는데 그런 상큼함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포토카드를 보면은 두 장이 들어있는데요. 단체 포카가 있어요. 이거 되게 좀 독특하죠. 단체 포카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유하 포카가 있습니다. 유하가 제 오른쪽

하츠투하츠의 레몬탱 듣고 왔습니다. 이경님, 팔에 자꾸 기미가 생겨서 팔토시를 샀어요. 사기 전에 상세 정보를 볼 때는 분명 사이즈가 널널해 보였거든요. 배송 와서 착용해 보니까 꽉 껴요. 피가 안 통할 정도로요. 분명 팔에 생기는 기미 때문에 산 건데 다이어트 자극받았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게 팔토시가 조금만 움직이면 흘러내리기 때문에 완전 꽉 끼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또 이게 또 하고 움직여보면은 늘어납니다. 금방. 금방 늘어나요. 저 테니스 칠 때 요즘에 팔토시 끼고 하는데 왼쪽이 오른쪽 팔뚝보다 좀 얇나 봐요. 그래서 오른쪽 팔뚝은 안 떨어지는데 왼쪽 팔뚝만 계속 내려와가지고 지금 왼쪽 여기 팔뚝 쪽에 살짝 탈 것 같아요. 왼쪽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경님 아마 운동하다 보면은 늘어날 겁니다. 0806님은요. 수원에서 구리까지 가서 방문 요양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에요. 어르신께서 맛있게 익은 오이지를 챙겨주셨어요. 수원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 오이지 냄새가 가득해서 침이 고이더라고요. 방문 상담하면서 어르신들을 많이 뵙는데 그때마다 반겨주셔서 몇 배로 보람차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멀리 가셨네요. 근데 이렇게 반겨주시는 이제 어머님들, 할머님들 만나 뵈면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진짜. 오늘 내가 이 길을 잘 왔구나 싶고 저희도 그래요. 행사장을 지방으로 정말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행사를 갈 때 정말 반응을 해주시고 막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봐주시면은 여기까지 오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0806님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일 많이 많이 하시고 오이지는 이렇게 무쳐가지고 반찬으로 드시면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김시자님 안녕하세요. 정디 24년 2개월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드디어 퇴직했습니다. 가끔 들었던 정디 목소리 이제는 시작부터 끝까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자주 보내도 될까요? 걷기 운동하면서 신나게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24년 동안 직장 생활을 그럼 한 군데에서 하신 거예요? 거의?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어머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좀 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좀 체험도 해보시고 이렇게 지금 걷기 운동하는 것처럼 운동하시면서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자주 문자 주세요.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청하의 드라이브, 원더걸스의 이바보.

청하의 드라이브, 원더걸스의 이바보 듣고 왔습니다. 3836님, 더위를 뚫고 효소 찜질을 하러 다녀왔어요. 편백나무 톱밥 속에 들어가서 20분을 누워있었는데요. 땀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이열치열 땀을 잔뜩 흘리고 나왔더니 왠지 피부도 부들부들해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저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약간 염증 같은 독소를 빼준다고 해서 되게 좋다고 붓기 빼는 데는 최고래요. 이게 3836님 후기

약간 햄스터가 된 느낌. 톱밥 속에서 묻혀있는 느낌. 너무 좋을 것 같아. 따뜻하고. 혜림님,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깡통 햄이 먹고 싶어서 그냥 먹었습니다. 먹고 싶은 날은 맛있게 먹고 또 내일부터 열심히 식단하면 되죠. 따뜻한 밥에 햄 한 조각. 정말 황홀한 식사였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릴 때는 이만한 진짜 최고의 반찬이 없었죠. 제일 좋아했던 반찬이 햄 반찬, 그리고 소세지 그 케찹에 볶은 거, 그거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거 있으면 밥 진짜 한 공기

선희님,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음식을 총동원해서 식사를 차렸답니다.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한 거 있죠? 몸이 힘들긴 했어도 기분은 좋네요. 남편이 정리랑 설거지를 한다고 해서 저는 볼륨 들으면서 푹 쉬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남편분이 그래도 자상하시네요. 열심히 요리해 줬다고 설거지.

0: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1위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하림의 출국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진짜 어떻게 만나셨어요? 미국이랑 한국인데 한국에 일이 있으셔서 잠깐 오셨다가 만나고 그리고 다시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떠났나? 너무 좋으시겠다. 9921님 미국 가셔가지고 데이트 잔뜩 많이 하고 오세요. 9921님의 신청곡 하림의 출국 이 노래 듣고요. 3부로 돌아올게요.

0: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신생아를 한번 키워봤으니까 둘째는 익숙하게 자랄 줄 알았는데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아기가 울기 시작하면 저도 당황해서 허둥지둥하게 되네요.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신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떡해 어머니, 어머니 힘내세요. 이게 약간 나이 차이가 좀 나나 보다. 첫째랑 둘째랑 차이가 나면 이렇게 좀 기억이 안 나거나 당황하는 경우가 생긴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키워버리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0423님은 해낼 수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효도 많이 할 거예요. 우리 둘째까지. 잠시 후에는 플레이 키오스크가 시작됩니다. 주제에 맞는 신청곡을 세 곡까지 담아서 주문하실 수 있고요. 그중 한 곡은 무조건 틀어드려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이나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볼륨 홈페이지나 별그램에 남겨주셔도 좋아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소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플레이입니다.

저는 외갓집이랑 그냥 이렇게 친가 그게 다 집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은 항상 방학 때면은 나 이번에 할머니 집 갔다 와 어디야 이러면은 막 기차 타고 가거나 뭐 버스 타고 가거나 막 그러는데 저는 20분이면 가는 거예요. 물론 좋은 점도 많지만 새로운 풍경을 못 보는 게 전 너무 좀 아쉬웠어요. 오히려 우리 집이 제일 시골이어서 오히려 오시면 와 여기는 막 잠자리도 있고 너무 좋다 막 약간 이런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습니다. 플레이 키오스크 함께하고 있고요. 여름이라는 주제에 어떤 사연과 노래를 담아주셨는지 주문 내역도 볼게요. 보라돌이님, 이번 여름도 무척 덥고 비도 많이 올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들으며 달팽이관부터 시원해지는 노래 신청합니다. 이 노래 듣고 올 여름도 건강하게 이겨보자고요. FX의 핫 서머. 이 노래는 여름에 빠질 수 없죠. 진짜 음악방송 막 돌려보고 그랬었는데 이때 당시에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보라돌이님 이제 여름이 더워지고 비도 많이 오겠지만 그때 또 볼륨 찾아와주세요. 사연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보라돌이님 신청곡 함께 들어볼게요. FX의 핫 서머.

여행을 가면은 시골 쪽에 있는 이렇게 숙소를 잡아요. 그럼 밤에 진짜 별이 쏟아질 정도로 잘 보이거든요. 별 보면서 풀벌레 소리 듣고 싶다. 크리스틴님의 신청곡을 끝으로 오늘의 키오스크 주문 마감하겠습니다. 2주마다 주제가 달라지는 플레이 키오스크. 다음 주 주제는 방학입니다. 방학하면 떠오르는 추억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볼륨 별그램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아요. 그럼 크리스틴님의 신청곡, 어쿠스틱 콜라보의 한여름밤의 꿈, 성시경의 별이 진단에 듣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르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방송 PPL 전문 컨텐츠 컴퍼니에서 피오닉 효소 파우더 워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뉴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음원들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연기 배울래?라고 저한테 먼저 물어봤었나 그래가지고 제가 연기를 이제 배우게 됐는데 그때 한두달 정도 굉장히 몰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대사 숙제를 받으면은 친구한테 영통을 겁니다. 영통을 걸어서 대뜸 용건도 말하지 않고 제가 연기를 갑자기 시전했던 2개월간의 이런 저만의 좀 과거가 있거든요. 그때 그 생각이 조금 나면서 그걸 조금 변환한 게 유행하는 챌린지 주고 끊어버리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요새는 제가 또 정말 챌린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정말 이런 땡톡하는 여고생들 마음 정말 공감하는 요즘이거든요. 저도 막 스스로 좀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런 거 하면 도파민이 좀 스스로 소소하게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골라봤고 여러분들도 제가 말한 것 중에 좀 재밌는 소소한 재미가 있을지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일요일 한해 키스 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오늘도 매일 코너 한해 만에와 내일의 맛 그리고 심심한 일요일 밤에 듣기 좋은 코너 키라미.

같은 거 본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사실 좀 그런 것들 때문에 밸런스가 좀 무너질 수도 있지만 또 주말에만 느릴 수 있는 이 특수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편히 좀 주무셨으니까 내일은 문제 없을 겁니다. 주말 잘 보내신 것 같고요. 유소영님, 한주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에는 어디에 돈을 썼나 확인할 겸 입출금 내역을 보는데요. 도대체 뭘산 건지 파악이 안 되는 것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다 제가 쓴거 맞겠죠? 라고 하셨고요. 저도 이제 뭐 매일매일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내역들 볼 때가 있는데, 출금 내역들.

탈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 7일 풀근무하는 정한의 이사가 결제 도장 찍어드립니다. 한해 만해.

0714님, 엄마가 작은 식당을 운영 중이신데요. 혼자서 음식 조리, 서빙까지 하시느라 너무 바쁘세요. 월 10만 원으로 서빙 로봇을 렌탈할 수 있다는데 한번 사용해 볼까요? 말까요? 아, 정말 혼자서 식당 운영하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서빙이 이게 사람만큼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뭔가 로봇이 잘하면 얼마나 이게 서빙 잘할까 싶기도 한데 혼자서 너무 바쁘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고객의 입장으로 갔을 때 그 로봇 서빙을 받아보면은 나름 또 재미도 있고 뭔가 좀 추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너무 힘드시다면은 한 번 정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아이유 마음을 드려요 듣고 왔고요. 한 해 만에 오늘은 0714님, 2822님, 박선민님 사연에 한 해 만에 결제 드렸는데요. 우리 0714님 그 서빙 로봇 렌탈 사연. 저도 사실 뭐 한국에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서빙 로봇을 많이 본 적은 없는데 이런 공항 같은 곳이라든지 공항 식당 같은 데서 좀 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뭔가 좀 로봇이 잘할

저기요, 차돌 된장찌개처럼 구수한 사연에 어울리는 베르멘티노 같은 선곡 주문할게요. 일요일 한정 오픈하는 이곳은 키라 뮤직 페어링. 오늘은 제가 텀블러에 넣어 다니고 싶은 메뉴죠. 차돌 된장찌개와 베르멘티노 화이트 와인 페어링 해봤습니다. 아,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좀 이질적이고 괴식 조합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전에 드라마 커피 프린스에서 최한성 한유주 커플이 된장찌개에 와인을 곁들여 먹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 보고 따라 드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차돌 된장찌개는 아무래도 차돌박이가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 때문에 국물 맛이 좀 진하고 묵직한 편이잖아요. 이럴 때 이런 지중해의 느낌. 베르멘티노가 이제 지중해,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품종이거든요. 이런 산뜻한 산미가 기름진 느낌을 정리해주고 이 뭐랄까 약간 짠맛이 나는 소주 느낌? 그래서 약간 클렌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가지고 좀 이색적인 조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베르멘티노 사실 많이 먹어보지 못한 품종인데 이렇게 마이너한 품종까지 소개를 해드리는 키라뮤직 페어링 점점

자이로님 닮았더라고요. 못 믿으실까봐 사진 보냅니다. 노래는 자이로 난독증 신청해요 하고 키링을 보내주셨는데 보이네. 자이로가 보이네. 이게 아마 선현님께서 그리고 자이로씨를 좋아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계속 귀엽게 보이나 봐요. 갱얼지 키링 정도로 보일 정도면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보는데 보입니다. 약간 그 민석씨 앞에서 약간은 좀 겁먹은 우리 자이로씨가 조금 보이는 키링이라서 공감이 갑니다. 우리 선영씨 인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933님, 저 큰일 났어요. 이제 시험이 며칠 안 남았네요. 요즘 기말고사 때문에 새벽 2, 3시에 자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는데 그래도 시험 끝나고 펑펑 놀 생각하니까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시험 잘 보게 응원해 주세요. 신청곡은 방탄소년단의 하루만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아, 며칠이나 남았습니다. 우리 2933님 뭐 지금부터 준비 잘 하시면은 시험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끝나고 펑펑 놀 생각까지 하고 계시다니까 그러려면 시험 잘 봐야겠죠. 준비한 것들 실수하지 않게 잘 정리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049님이 신청하신 에반 오버플로우

0: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0: 전 김치찌개랑 빵을 같이 먹는 걸 좋아해요. 이게 납득은 돼. 토마토 스프 같은 거죠. 빵 이렇게 해가지고 떠 먹듯이.
1: 아 근데 이 정도 공감해야 DJ 하는구나. KBS 어. 한 자리 꿰차는구나. 한혜영 박수.
0: 휴밍님께서 한혜 씨는 음식 감수성이 좋아서 그래요. 음식을 잘 포용해요. 매일 밤 10시 뛰어난 음식 감수성, 음감성으로 맛있게 공감하고 포용해드립니다.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2: 샴디는 먹는 얘기할 때 퇴폐미 느껴져요.
0: 퇴폐미 맞아요? 대패 삼겹살 먹고 싶어요.
2: 대패미네요. 대패미. 대패미였습니다.
0: KBS 쿨 FM 한혜 키스 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이 소믈리에가 돼서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를 직접 선곡하는 시간 키라뮤직 페어링 함께하고 있고요. 1282님. 뒤늦게 운전면허를 따려니까 힘드네요.

무엇보다 너무 상큼해요. 조이님이 부른 안녕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저도 사실 박혜경 선배님의 안녕을 되게 익숙하게 들은 사람으로서 이거는 진짜 박혜경 선배님이 진짜 찰떡인 노래긴 하거든요. 이 음색이 어떻게 이 상큼한 노래를 상큼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조이 씨도 진짜 조이 씨만의 색깔로 못지않게 상큼하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 4741님 말처럼 이런 게 정말 잘된 리메이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리메이크 한 두 곡 정도 해본 가수로서 이 정도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이거는 좋은 리메이크, 리메이크의 설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K4741님이 신청하신 노래 박혜경 원곡의 안녕 조이 씨의 목소리로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함께하는 시간 키라 뮤직 페어링 소개된 분들께 시원한 라떼 쿠폰 드리고요. 9212님 남편이랑 저녁 산책하고 왔어요. 집 근처에 아주 멋진 야경 맛집이 있거든요. 하느님도 동네에 산책하기 좋은 곳 있나요? 노래는 0K 다시 돌아온 계절 페어링합니다.

0: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한해의 키스더라디오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세르스에서 여성 청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퀸에서 화산백토 파우더워시,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진짜 안 떠오르면은 왜 톡에 나만 알수 있게 이렇게 표식처럼 하는 경우 있잖아요. 여의도에서 만약에 만났으면 여의도에서 만난 친구를 일단 저장해두고. 그리고 이게 진짜 그래도 안 떠오르면은 왜 톡이라도 보냈을 때그 이름으로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뭐 별명으로 돼 있다든지 뭐 이모티콘으로 돼 있다든지 이러면은 진짜 곤란한 상황인데 나중에라도 떠올라서 다행이고 자연스럽게 톡으로 이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아, 만날 사람은 많고 기억해야 될 이름이 많기 때문에 간혹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럼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Say My Name 페어링 해드릴게요.

데스티니스 차일드 Say My Name 듣고 왔고요. 좋은 별님. 얼마 전에 비가 온다고 해서 아무데도 못 나가겠다 싶었는데 막상 안 오길래 드라이브도 하고 기분이 너무 좋았네요. 신청곡은 우즈 드라우닝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제가 생각하던 날이 맞나? 비 온다고 했는데 비 안 온 날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뭔가 깜짝 이벤트 같고 괜히 좀 걱정했는데 뭐 맑으면은 기분 좋을 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뭐 드라이브도 하고 뭐 나가기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은별님이 또 그 찰나를 잘 즐기셨네요. 포테이토님. 시골에서 저의 최여름 간식 감자 한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쪄서 먹고 조림도 하고 갈아서 감자전도 부쳐 먹고 최애는 따끈한 감자 위에 가염버터 한 조각 올려 먹는 건데 생각만 해도 침이 꼴깍. 포근하고 고소하고 쫀득한 구황작물 감자는 사랑입니다. 노래는 악뮤 러블리, 방탄소년단 버터 페어링해요 라고 하셨고요. 제가 또 한 끼라의 감자로서

몇 달 전 충동적으로 기타를 하나 샀다. 좋아하는 노래를 멋지게 연주하는 내 모습을 상상했지만 현실은 코드 몇 개 익히고 방구석 장식품이 된 기타. 내일 쌓인 먼지부터 털고 차근차근 다시 시작해볼 생각이다.

10cm 사랑은 6줄 듣고 왔고요. 오늘은 9381님이 보내주신 내일의마 전해드렸습니다. 아, 기타 연습을 좀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

만큼 멋있는 게 또 없고 또 이게 잘 활용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이거 들고 다니면서 좀 칠 수 있으니까 너무 멋있는 악기 같고 차근차근 한번 해보십시오. 얼큰한 제가 육개장 추천해드렸는데 매운 거 착 먹고 땀 좀 팍 빼시고 아이고 이런 마음으로 기타 치셔가지고 연습 딱 집중해가지고 하시면은 어느새 늘어있을 겁니다. 내일의 맛 코너는요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계획 보내주시면 제가 맞춤 메뉴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개된 분께는 치킨 쿠폰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1: 세종 기프트.
3: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1600-9300.
1: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오늘 여러분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노래는 뭐가 있었나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함께한 가수 중 가장 최근에 컴백한 분들이죠. 세이씨의 노래입니다. 타이틀곡 To Love도 참 좋지만 저는 이 노래도 좋더라고요. Beat My Love 들려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또 여러분과 주파수를 맞출게요. 우리는 내일 더 나아질 거예요.

6월 28일 일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은 아이들의 넘디넘디였고요. 저는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뮤지컬 보러 가시는구나. 오늘 딱 이제 쉬는 날. 부럽습니다. 무슨 뮤지컬 보러 가세요? 저는 뮤지컬을 자주 보지는 못했는데 뮤지컬이

은행 가서 본인 인증하고 찾아야 한대요. 보안을 위해 조금 어렵게 설정해놨는데 저 자신도 뚫지 못했답니다. 첫 월급이었는데 강제로 전액 저축당했어요. 여러분은 꼭 기억할 수 있는 비번으로 설정해두세요. 아, 이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축하기 어렵다, 자꾸 소비를 하게 된다 하는 분들은 약간 여러 사람들한테 비밀번호를 받아가지고 그냥 랜덤으로 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을 수 없게, 내가 쓸 수 없도록. 아, 첫 월급. 첫 월급 이렇게 저축하는 거 뜻깊은 것 같아요. 네, 번호 꼭 찾으시길 바랄게요. 남혁준님께서 옷장 정리하다가 전 여친이 선물해준 티셔츠를 발견했어요. 편해서 한때 자주 입었던 옷이거든요. 버릴까 고민하다가 결국 다시 옷장에 넣어뒀습니다. 물건은 잘못이 없잖아요. 그쵸? 혁준님, 그냥 버려요.

0: 아내가 수시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리고 폴킴 씨가 은근히 말씀이 많으시던데요. 웃음소리도 꽤 큽니다. 얼마 전에는 그 텐션 좋으신 분이랑 같이
1: 끌어올려!
0: 계속 뭘 끌어올리시는데 아, 저 그날 일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뭐더라? 모스보 같은 연주? 뭐 그런 것도 하시던데. 아, 그래서 라디오를 끄려고 했는데
1: 아, 됐죠!
0: 아내의 애교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고 있어요. 이왕 듣기로 했으니 많이 웃겨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네, 라이벌.

주말에 소개하는 새로 나온 에세이에 이어서 폴킴 One All Love You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6653번님의 질투심 가득한 그런 사연이었는데요. 저는 자고로 와이프 말을 꼭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

해요. 이럴 거면 왜 물어본 걸까요? 제 의사 따윈 폴폴 사라졌어요. 모임 나간 김에 맛있는 거나 잔뜩 먹고 올게요. 그래요, 우리 피할 수 없으면 배라도 채우고 오자고요. 그냥 거기서 눈치 보지 말고 제일 맛있는 거 먼저 집어가지고요, 마지막 남은 한 점 그냥 다 먹어버리세요. 네, 즐기고 오세요. 주유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정유라님께서, 3살인 저희 아들 외요병에 걸렸어요. 모든 말에 대답을 왜요? 로 합니다. 처음엔 열심히 다 얘기해줬는데 슬슬 한계가 오네요. 그래서 이젠 역질문으로 응답합니다. 하준이 생각엔 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요. 사랑스럽지만 피곤한 건 어쩔 수 없는 육아 스트레스, 가광에 폴폴 털어놓고 갑니다. 아,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너는 왜 그런 것 같아? 너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고 싶어? 역으로 물어보면 오히려 그게 사고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 나의 귀찮음까지 해결해주는 일석이조. 아, 아주 우리 정유라님 현명한 엄마입니다. 네, 어린이 영양시럽 보내드릴게요. 4587님께서, 친구들과 오랜만에 신나는 금요일 밤을 보냈어요. 분명 놀 때는 나 몸과 마음 모두 아직 20대일지도 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주말 이틀 내내 침대에 누워서 요양했어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피곤함과 체력 이슈 폴폴 털어버리고 이제 슬슬 정신 차려볼게요. 아, 진짜 그래도 아직 오후가 남아있습니다. 반나절이 남아있기 때문에 천천히 느긋하게 정신 깨도 돼요. 아직 좀 더 늘어지세요. 배달앱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먼저 폴폴 털고 가요. 한 주 동안 차곡차곡 쌓인 스트레스, 은근히 불편했던 일, 묘하게 자꾸 생각나는 누군가의 말까지 이곳에 전부 털어놓고 가주세요. 폴킴의 가을광장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언제든 참여해주세요. 노래는 세븐틴의 청춘 찬가 듣고 올게요.

이것저것 잔뜩 넣는 거 좋아합니다. 햄버거 먹고 라면까지 먹으면 제가 탄단지 지키라 그랬죠. 이거 탄이에요. 네, 정말 너무하네. 라면을 드시더라도요. 그래요. 이렇게 추가로 토핑 넣는 거 너무 좋아요. 하지만 기왕이면 단백질 위주로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왕이면 삶은 달걀 아니면은 뭐 지방기가 좀 적은 고기 약간 요런 거 넣어서 닭가슴살 같은 거 올려서 드시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좀 약간 마음에 죄책감을 조금 덜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두 들어가는 거 좋아합니다. 네, 만두가 들어가면은 그 국물이 조금 더 약간 맛이 깊어진다 그래야 될까? 약간 고기에서 맛이 나오는 걸까요? 네, 엄청 좋아합니다. 박지은님께서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취미로 보컬을 배우고 있어요. 요즘 배우는 노래라며 외로운 날들이여 모두 다 안녕 이렇게 흥얼거리길래 엄마도 그거 알아 박혜경 노래잖아 라고 했거든요. 근데 단호하게 조이 언니 노래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딸아 조이 언니가 있기 전에 박혜경 언니가 있었단다. 저는 이거 순간 가사만 보고 다른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외로운 날들이여 안녕. 왜 그러는 걸까요? 난 진짜 라디오 시작하면서 더 늙어지는 것 같아. 약간 과거로 기억이 돌아가나 봐요. 아, 정말. 네, 여러분은 외로운 날들이여 라는 가사를 들으면 어떤 노래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거 문자로 한번 알려주세요. 아, 노래 바꿔서 두 곡 들어볼게요. 박혜경의 안녕 그리고 자우림의 헤이 헤이 헤이.

그럼 뭐 이런 뜻의 노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유님의 노래를 추천을 해드렸었잖아요. 그 비슷한 이유로 이 노래도 가져와 봤습니다. 조건님 하면은 2AM 약간 발라드 곡 그리고 되게 감정이 짙은 그런 곡들을 위주로 불렀던 기억이 나요. 뭐 중간에 뭐 가인님이랑 했던 뭐 신나는 곡들도 있었긴 했지만 조건의 목소리가 그 특유의 이 감정을 잘 드러나게 하는 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조건님께서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1: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3, 4부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소한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채워집니다. 주말 오후를 더욱 신나게 만들어줄 주말 핸즈업 함께 할게요. 지금 듣고 싶은 노래 간단한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김현숙님께서 저희 부부는 맞벌이인데요. 주말 하루 정도는 같이 자전거 라이딩하면서 자연을 만끽해요. 더워도 기분이 좋은 이유는 함께 해서인 거 아닐까요? 자연을 사랑하는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케이윌의 가슴이 뛴다 신청합니다. 아니 약간 흐름이 되게 재밌네요. 자연을 사랑하는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가슴이 뛴다 들려주세요가 뭔가 연결성이 좀 있으면서도 좀 새롭달까. 네. 아, 네. 이렇게 맞벌이 하시면서 주말에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라이딩. 자전거 타기 정말 좋은 날씨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해서 두 분께서 좋은 시간, 추억 많이 쌓으시면서 또 한 주 또 열심히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숙님의 신청곡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케이윌의 가슴이 뛴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4: 잠시 후 2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주말 핸즈업 여러분의 한 줄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사연 길지 않아도 되고요. 뭐 가족끼리 나들이 나왔어요. 헬스장에서 런닝머신 뛰며 들어요.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에 듣고 싶은 노래 하나 얹어서 보내주세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핸즈업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진짜 쉬운 퀴즈들이니까요. 그냥 듣다가 정답 한번 보내보시고 선물까지 받아가세요. 3472번님께서 민원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주말에도 밀린 일들 처리하러 출근했어요. 어떡해. 풀금씨 목소리 들으며 일하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지드래곤에 삐딱하게 신청합니다. 아, 제가 너무 뭐 모르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공무원분들도 주말에 출근을 하는군요. 오, 저는 공무원분들은 약간 정말 딱 정해진 시간에만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일이 많으면 또 끝내야 한다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겠죠. 그래요, 저랑 같이 주말에도 한번 달려보자고요.

0737번님께서 이번 주 내내 신경 쓸 게 많아서 머리가 복잡했어요. 오늘만큼은 이 노래 들으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습니다. 21의 I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그리고 21의 I don't care 듣고 왔습니다. 8734번님께서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주말마다 엄마랑 아빠가 일하시는 목장에 가면서 듣고 있어요. 아빠의 최애 가수인 5050의 Like a Bubble 같이 듣고 싶어요. 아, 종종 이렇게 우리 귀여운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사연 보내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같이 가요광장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핸즈업 퀴즈 타임입니다. 제가 가요광장의 DJ를 맡고 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다양하고 많은 가수분들이 저희 초대석에 방문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3045번님께서 가을광장 차 안에서 많이 듣고 있어요. 폴킴님 라디오 들으면 같이 있는 사람이랑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리셋네 데자뷰 신청합니다. 아 이런 거 너무 좋은데요. 햄버거 가게 사장님 듣고 계시려나?

입니다. 가광 초대석 너를 만나에 출연하지 않은 걸그룹을 맞추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2번 고막소녀단이었습니다. 고막소녀단 좀 징그럽지 않아요? 약간 민석이랑 승환이랑 저랑 현상이랑 나티랑 여장하고 컴백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우리 고막소년단 다음에 혹시라도 뭉치게 되면 다 머리 길게 이제 연장해가지고 약간 되게 상큼하고 약간 like a bubble 같은 노래로 컴백하면 진짜 너무 소름 돋겠다. 선물 받으실 분들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방송 후에 확인해주세요. 정답 못 맞히신 분들은 아, 또 문자 보낼 타이밍 놓치신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기회가 한 번 더 남아있습니다. 4부에도 핸즈업 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도전 꼭 해주시고요. 3413번님께서 귀찮음을 이겨내고 다 있는 가게 쇼핑하러 갑니다. 살 게 많진 않은데 구경하면서 소확행 실천해보려고요. 최성곤의 니가 좋아 신청합니다. 약간 고막소년단의 우리 최성곤님도 한번 영입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3413님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최성곤의 니가 좋아.

4020님의 사연입니다. 부업으로 배달일 하면서 듣고 있어요. 너무 더운데 이 노래 들으며 힘내고 싶어요. 쿨의 작은 기다림. 아, 이 노래 들으시면서 더위 날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일 사연과 신청곡 이어서 들려드리는 주말 핸즈업. 듣고 싶은 노래들 계속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4부에도 핸즈업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쉬운 문제들, 고막 소년단, 소녀단 뭐 보셨죠? 딱 요 정도 퀴즈거든요. 꼭 맞추시고 선물 받아가세요. 558번, 5558번님께서 주말에 일터에서 듣고 있습니다. 점심으로 편의점 김밥 먹었어요. 신청곡으로 조엔의 햇살 좋은 날 부탁드려요

7604님께서 기말고사 앞둔 아드님과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 중이에요. 저만 라디오 듣고 있는 건 비밀.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신청해요. 아, 우리 아드님 공부하는 거 감시하려고 같이 계시나 보다. 혹시 저희 어머니랑 아는 사이 아니에요? 나 갑자기 뭐가 떠오르고 막 그러는데.

2752님께서 여행 가는 길이에요. 버스에 비망록 들으면서 가고 싶어요. 이렇게 여행 가시면서 플레이리스트 안 듣고 우리 가요광장 들어주는 사람들 저 진짜 사랑합니다. 네, 노래 들려드려야죠.

0: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1: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0: 전국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6.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 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고기는 고효능 브랜드 레이어랩에서 속보습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 튼튼 시럽,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립니다. 일요일에 함께한 폴킴의 가요광장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또 저와 함께 우리 햄버거 사장님, 또 주말에 출근한 공무원분들 정말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 그의 건축 철학은 창조보다 발견이었다죠. 거대한 숲처럼 설계된 파밀리아 대성당, 파도의 곡선이 담긴 구엘 공원. 인위적인 계산보다 자연 본연의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많은 이의 마음을 사로잡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새로 만들고 꾸미기 전에 자신이 가진 걸 발견하는 게 먼저일지 몰라요. 바깥으로만 향했던 시선을 나에게 돌리는 시간. 어서 오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내게 머물러 마이 앤트 마리 6월 28일 일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임미연 씨, 밖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고양이랑 집에만 있었어요. 특별한 일정 없이 느릿하게 하루를 보내는 소소한 일상이 감사하네요. 느릿하게 밀린 청소도 하고 반찬도 하고 빨래도 개고 이러는 게 좋아요. 아, 휴대전화 그 어플 중에 내 걸음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걸음수가 0인 하루였군요.

0: 탈수계 위제로
1: 일양약품.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4: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일요일 일부 김용순 씨. 작년에 암 수술 받고 자의반 타의반 백수로 지내고 있어요. 집에만 있기 뭐하고. 언니네 밭에 나가 풀을 뽑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에 들어온 토끼 풀꽃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새롭게 피어나는 꽃일까? 아니면 만개하고 저물어가는 꽃일까? 그렇게 울컥하다가 점심으로 싸온 열무 비빔밥을 먹으면서 이 와중에 맛은 있구나 했네요. 유유. 그럼 된 거죠. 이 와중이든 저 와중이든 맛이 있다는 건 의욕이 있다는 거고 살아있다는 거니까 아유 잘하셨어요. 열무 비빔밥 이렇게 입맛 없고 의욕도 없고 할 때는요. 입맛 팍팍 도는 걸 먹어줘야 돼요. 이제 물론 암 수술 받으셨으니까 식단 조절을 하시겠지만 열무 비빔밥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새콤하다든지 이렇게 살짝 매콤해서 이렇게 아우 하고 이렇게 뭔가 뭐가 당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건강 생각하면서 잘 챙겨 드십시오. 비누 세트 김용순 씨에게 보내드립니다. 한윤주 씨, 엘리베이터에 이웃분이 타셨어요.

사라진 거 있어? 좀 보여줘. 뭐 막 이랬는데 진짜 얼마 안 있어서 야 한 달 이렇게 되는. 아 네네. 자 스킨케어 세트 안정환 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50-50 큐피드 트와이스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 B2B 띠띠빵빵.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우리가 사랑하는 뮤지션 신승훈. 발라드의 황제지만 그에게도 나름 댄스곡이 있습니다. 콘서트에 가면 진짜 관객들이 이 곡에 춤을 춘다니까요. 엄마야? 처음 그 느낌처럼 두 곡이요.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1: 맨 아래

잠시 후 4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매사에 불안도가 높다면 앞에 이런 말을 붙여보랍니다. 재미로. 재미로 공부하고, 재미로 여행하고, 재미로 운동하고. 자꾸 모든 일마다 별표 치거나 밑줄 긋지 말고요. 가볍게 풀어보자고요. 선셋 뮤직. 재미로 보내세요. 사연과 신청곡 선셋 뮤직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

0: 1-800-1600-9300.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사랑하기 좋은 날 6월 선물입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황태된장 명인 김민지 황태된장, 된장 세트, 스킨 MD 라보라토리스 AGX 세럼, 탄력 보습 집중 케어 카키자, 프레스티지 콜라겐 마스크팩,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 화장품 세트,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 기능성 차량용 방석,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 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쉴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M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6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오늘 끝곡 Like June, 이노진, Run Together.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FM 방송 쿨 FM입니다. KBS 2FM 방송은 FM 89.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으로 아이유 스트로베리 문 들려드렸습니다. 사랑과 소원을 이뤄주는 달 스트로베리 문. 오늘 밤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달을 관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스트로베리 문이 뜨면 어떤 소원을 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살짝 사랑에 관심이 많이 없고 뭔가 저는 일에 좀 몰입을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스트로베리 문을 본다면 진부할 수 있지만 우리 상쾌한 아침 청취자분들이 지금보다 한 100배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유치하죠? 100배라니. 정확한 수치도 없이 그냥 무조건 100배. 왠지 100배 하면은 숫자가 많아 보이니까.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제 낙이 뭐냐면요, 여러분. 은근 회사에서요. 처음으로 이제 일을 같이 협업을 하게 됐을 때, 라디오 잘

0: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톤업 패드.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7531님의 신청곡 검정치마 Everything 들려드렸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들 기다리고 있어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1561님, 보통 바쁘거나 날이 더워지면 입맛이 떨어진다는데 저는 왜 이렇게 바쁜데도 이렇게 여름을 잘 타는 체질이면서 입맛이 돌죠? 너무 돌아서 미쳐버리겠어요. 아, 그쵸 그쵸. 아,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여름이긴 한데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고 쾌적하대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 상공에 찬 기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마도 늦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뭐 아무튼 이런 이유로 아직 엄청난 더위가 오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게 입맛을 없애버릴 만큼의 더위가 안 와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제가 1561님 대신해서 이렇게 핑계거리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입맛이 돌 때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름에 워낙 맛있는 게 많다 보니까 저도 요즘에 진짜 식욕이 주체가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입맛이 뚝 떨어지려면 뭐 더위도 더위인데 좀 마음고생을 하면은 입맛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마음고생을 할 일이 웬만큼은 안 생기니까 입맛은 항상 365일 도는 것 같습니다. 1561님께서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이참에 맛있는 여름 제철 음식들 잘 챙겨 드시면서 체중 감량도 좋지만 건강부터 잘 챙기셨으면 좋겠네요. 6307님, 얼마 전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목공방에 가서 도마 만들기 체험을 해봤어요. 평소에 키보드만 두드리다가 사포질도 하고 나무 냄새도 맡으면서 직접 무언가를 만드니 소풍 가는 것처럼 설레더라고요. 햄디는 목공 체험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런 도마 만들기 같은 목공 체험은 안 해봤는데 어렸을 때 그 봉사활동을 많이 다녔어요. 아빠랑 그 집을 지어주는 봉사활동인데 거기에서 탁상 같은 거를 나무로 몇 번 만들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엄청 어렸었는데 아빠랑 같이 사포질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은근 진짜 스트레스도 좀 풀리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 나무 냄새가 참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고 나서 성인이 돼서는 어떤 나무를 만져보면서 이렇게 목공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이오아이의 갑자기에 이어서 원슈타인 존재만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조은희님, 꺄! 길었던 3년 넘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합니다. 잘 적응하라고 응원해주세요. 아, 회사 가시면서 듣고 계시는군요. 일단은

꼭 면이 먹고 싶고 그래서 누군진 모르겠지만 이 짬짜면이라는 그릇을 발명하신 분은 참 감사드리고 싶네요. 맛있게 드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밤샘 근무. 말이 또 길어졌네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자넷 잭슨의 All For You.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룹인 만큼 아쉬움이 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곡 함께 듣고 올게요. 볼빨간 사춘기, 좋다고 말해. 시스타, 론리.

지내다 오시고요. 우리 7001님을 위한 선물로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1956님, 얼마 전 친오빠가 결혼을 했어요. 아침부터 비가 와서 비를 뚫고 달려갔답니다. 우리 오빠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축하 부탁드릴게요. 산들 잘 됐으면 좋겠다 신청합니다. 아, 근데 비 오는 날에 결혼하면 잘 산대요. 1956님 잘 사실 것 같고요. 또 나름의 기억에 남는 그런 이벤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친오빠분과 함께 드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우리 1956님 그리고 오빠님 시원하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결혼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잘 사실 겁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1956님께서 신청하신 산들의 잘 됐으면 좋겠다.

0: 5천만 붉은 악마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저 소년제와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시작되니까
0: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6: 대학교.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예, 스토리가 쫙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You told me something. 당신은 뭔가를 말했대요. When I left. 내가 떠날 때. But I don't remember.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당신이 뭔가를 말했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라는 소절이었고. Maybe because all I could do then was stare at the floor. 어쩌면 Because all I could do then, 그 당시에, 그때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그저 was stare at the floor. 무엇뿐이었대요? 바닥만 응시하는 것뿐이었다라는 뜻입니다. All I could do was 다음에 stare이라는 동사 원형 구조로 많이 쓰잖아요.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뭐뿐이었다라는 뜻으로 활용이 됩니다. I held myself 'cause you wouldn't. 이 부분이 바로 미션 문장이었어요. 그럼 의미는 뭔지 아시겠죠? I held myself 'cause you wouldn't. 당신이 그러지 않아서 내가 스스로를 안아줬다 라는 문장입니다. I held myself 'cause you wouldn't. 당신이 나를 안아주지 않아서 내가 스스로를 안아줬어요. All wrapped in my sweatshirt. 아, 내 sweatshirt으로 몸을 감싼 채 몸을 다 감쌌다라는 것은 그 옷을 입었다라는 뜻과도 같겠죠. 내 스웨트셔츠로 입은 채라는 뜻이고 Wonder if you even noticed that that one was yours. 그 스웨트셔츠가 당신 것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알아챘는지가 궁금하다라는 문장입니다. Wonder if you even noticed that that one was yours. 이해되시나요? 그 스웨트셔츠가 원래는 당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당신이 알아챘는지가 궁금하다. 그동안 좀 무관심했나 봐요.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볼 건데요. 내 말들이 방해가 되었다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네, 전반적으로 정말 그 섬세한 감정 표현을 잘 가사 속에 담아준 것 같네요. 그럼 전곡 들어보시죠. Gracie Abrams의 Stay.

0: way. 당신의 감정들이 방해하게 두지 말아요 라는 거죠. I struggled to express myself. My words always got in the way. 대체 표현으로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내 말들이 방해가 되었다. I struggled to express myself. 나의 스스로를 표현하려고 너무나도 노력을 했는데 그게 속마음과 달리 나왔다라는 말을 다 함축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아무 말 없이 날 안아줄 수 있어요? 뭐라고 했죠? Could you hold me without any talking? 이라고 했었죠. You don't have to say anything. Just stay. 네, 이처럼도 이어지는 문장으로 이야기해도 참 좋겠네요.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있어만 줘요. You don't have to say anything but stay. You don't have to say anything. Just stay. 네,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겠죠? 이제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당신이 날 안아주지 않아서 내가 스스로를 안아줬어요.
1: I helped myself 'cause you wouldn't. I helped myself 'cause you wouldn't. I helped myself 'cause you wouldn't.
0: 두 번째, 내 말들이 방해가 되었어요.
1: My words always got in the way. My words always got in the way. My words always got in the way.
0: 세 번째, 아무 말 없이 날 안아줄 수 있어요?
1: Could you hold me without any talking? Could you hold me without any talking? Could you hold me without any talking?
0: 네, 이처럼 섬세한 감정 표현이 필요하실 때 쏙쏙 활용하실 수 있는 문장들이었습니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0: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굴빙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굴빙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굴빙이.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아니,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김영훈님. 저희 중학생 딸이 올데프 애니씨 팬이거든요. 애니씨의 졸업 라이브 영상을 보더니 자기도 콜롬비아 대학교에 가겠다며 애니 언니랑 똑같은 가운에 학사모 입고 싶다네요.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상황에 맞게 무리수 금지. 이게 뭐지? MG의 신주어? 이런 게 있어? 신기하다. 젠지랑 말할 때 써먹어야지. 거제 야호 나갓경 느크크.
1: 솔트 하나 도레미파솔라.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0: 젠지 왔구나. 젠지 야호.
1: 야호, 등산하셨습니까?
0: 아니, 야, 너 이거 몰라? 요즘 유행하는 밈이잖아.

0: 코르티스 레드레드였습니다.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 상황에 맞게 무리수 금지였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이제 또 아나운서로서 굉장히 오늘의 주제 불편합니다.
1: 뭐 그런 것까지야.
0: 네,

0: 커서 사용해 주시면
1: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야. 어.
0: 우리 차규 씨 보내드리면서 하츠투하츠의 레몬탱 들려드릴게요. 네. 저희는 내일 만나요.
1: 안녕히 계세요.

때 그거를 이렇게 폭 안고 있는 게 저도 비슷한 그런 나름의 취미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저희 집에서는 건조대에다 그냥 빨래를 말리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따뜻하지도 않고.

0: 클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4: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최애나의 캐치캐치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앨범 이현우,
1: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0: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리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1: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0: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1: 좌석에 편하게 기대시고
0: 볼륨을 살짝 높인 뒤
1: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0: 아, 특히 오늘 비행 재밌는 사연과 코너 영향으로 웃음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1: 즐거운

0: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2786님, 저는 눈썹이 없어서 별명이 모나리자였습니다. 아침마다 눈썹 그리느라고 바빴는데 이렇게 겁이 많은 제가 눈썹 문신을 했습니다.

0: 40mm 주로 서쪽입니다. 경남 서부에도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당 2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둥, 번개, 돌풍, 또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쪽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겠고요. 또 모레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날 제주에 매우 강한 비, 최대 100mm 안팎의 비와 또 강풍이 예보돼 있어서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 예보돼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2도입니다. 날씨 좀 보였습니다.
1: 한국의 조정식 뭐 FM
2: 大家全身菜 FM 大明星
3: I think it's really become the most fun.
4: Oh, you're kidding me.
5: Best radio in Korea.
4: 끝이에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해요, 영어를. 콩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전 세계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 FM 땡진. Thank you. 네,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코너 힌트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식 음악 퀴즈 힌트입니다. 2020년에 나온 지코 씨의 노래고요. 다들 한 번쯤은 따라해왔을 이 노래 챌린지. 챌린지 문화 자체가 이 노래에서부터 시작됐죠. 이 곡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으로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 청취자나 도전해 주세요. 네, 힌트를. 이렇게 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리고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이

0: 음악은 뭐다? 자신감이다. 씩씩하게 밀어붙이는 퀴즈 타임. 조정 씩씩 아버켜. 자, 이제부터 제가 부르는 노래를 가사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085님이 도전을 하셨어요. 육아하고 출근하는 아무 청취자입니다. 음악 퀴즈 하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무 청취자라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1: 네, 자기소...

앞 함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듣고 계신 우리 형님 누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참 일주일에 학교를 다섯 번 가고 참 정말 쉽게 다닌다. 어? 저희는 뭐 사실 그런 생각 드는데 자 하트 차트의 하트 이모지 듣는 동안 정답 재치인 오답 너스레 오답 멜로디 오답 많이 받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7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조정식 FM대행진 함께하고 있고요. 식식플레이스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토마토였습니다. 우리 이미정 씨가 토마토 좋아요. 토마토 좋아해서 드라마 토마토까지 봤어요.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 노래도 90년대 이제 후반에 김희선 씨 나왔던 드라마 토마토. 예. 장현홍 씨, 오늘 아침 메뉴가 토마토 달걀 볶음이에요. 저도 일단 토마토 씹으면서 아침 깨요 하셨고요. 예. 토마토 달걀 볶음이 또 다이어트 메뉴로 많이들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건강에도 좋다고 하고, 토마토 농사가 잘 되면 의사가 굶어 죽는다. 때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자, 이렇게 또 아름다운 문자들 속에서 권선민 씨가 우리 남편 철민이 얼굴만 봐도 나오는 토라고 아름다운 문자 뒤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승민 씨 선물 드립니다. 토하지 마세요. 자, 5778님이 북중미 월드컵 돌리토라고 보내주셨고요. 선물 드립니다. 네. 그 홍명보 감독님이 그 사퇴하셨더라고요. 네. 자, 3756님 71년생인데요. 우리 때는 도마도라고 보내주셨고요. 선물 드립니다. 자, 그리고 6907님 나는 이렇게 쉬고 싶다. 월화수목금토까지 소개를 해드리면서 광고 듣고 와서 앵콜로

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담 제가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제가 셔츠는 좀 벗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한 500g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자 갑니다.
1: 안녕하세요. 당신의 몸무게는 87.4kg입니다. 줄넘기 하세요. 바이.
0: 87.4kg.

0: 죠?
1: Yes, I will.
2: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3: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저랑 라디오 한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1: Hi guys, it's Gabby. 다들 우리 집에 놀러오는 거 웰컴이에요.

0: 있는데 뭐 그렇다 쳐. 근데 심지어 축의금을 1, 2만 원 정도 내고 식권까지 받아간대요.
1: 어머나 세상. 초대받지도 않은 남의 결혼식에 지금 이렇게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왜 이런데요?
0: 그러니까요. 요즘 웨딩 카페 같은 데를 보면 이 암행투어 후기가 엄청 올라오는데요. 사실 결혼하는데 드는 돈 뭐 한두 푼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결혼식 스타일은 딱 있고 최대한 실패를 안 하겠다고 미리 뭐 이렇게 살짝 본다는 건데 그렇다고 남의 그 잔칫날 그러는 게 말이 되겠어요? 암행투어 민폐예요. 안 돼요.
1: 너무 얌체다. 얌체.
0: 얌체지.
1: 아니 아무리 정보가 부족하다고 해도 그건 인생에서 중요한 건 남의 결혼식에 나랑 알지도 모르는 사람이 정보만 빼간다. 이건 정말.
0: 그러니까 요즘에 뭐 그러고 뭐 블로그 이런 데다 많이 올리더만 그런 걸로 참고하면 되지 뭘 이렇게까지 하는데 몰라. 물론 이제 그 예비 부부들도 나름의 억울한 이유는 있다고는 해요. 뭐 인기가 많은 예식장은 이건 예약 잡기도 힘든데다가 예식장 상담을 가잖아요. 그럼 오늘 당장 계약해야 할인해 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사전 정보 없이 큰 계약을 해야 하니까 뭐 답답한 마음에 그런다는 건데 아유 그래도 이건 아니죠. 안 돼.
1: 그러니까요. 아니, 업체들에서도 좀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무례한 투어 암행 투어 하는 사람들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어 잠깐만. 어, 배우 윤문식 선배님 아니세요?
2: 나가 한마디 하려고. 요런 싸가지 없는 초대받지도 않는 남의 결혼식에 가는 건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짓들이요. 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아이고 참.
1: 어머나 이렇게 또 처음 뵙네요.
2: 그래요.
1: 민폐 암행 투어 커플에게 이렇게 정신 번쩍나게 쓴소리를 좀 해주셨는데 혹시 또 그 쓴소리 해주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대상이 있습니까? 아침부터 좀 부탁드릴까 싶어요.
3: 예, 제가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북구에 살고 있는 한동훈입니다.
1: 한동훈 의원님이시군요. 오늘은 또 어떤 것을 그 가름하러 나오셨습니까?
3: 앞에 김원효 씨께서 결혼 준비 때 벌어지는 암행 투어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저도 수차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결혼 준비 시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공식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 세 가지를 묶은 이른바 스드메 패키지가 있습니다. 최근 2030 예비 부부들 사이에서 이 해묵은 공식을 완전히 깨뜨리고 여기에 AI 기술을 도입했다. 그래서 결혼 준비에 아주 스마트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팩트를 제가 한번 짚어드리려고 나왔다라고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줄로 압니다.
1: 아 그렇군요. 일단 뭐 수차례 말씀은 안 해주셨고요.
3: 저번에 분명히 말씀드린 줄로 압니다. 기억을 못하시는 거죠.
1: 아, 2030 예비 부부들이 결혼 준비를 할 때 그러니까 뭐 AI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3: 여전히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근데 정식 씨는 결혼 준비할 때 웨딩 촬영 하셨습니까?
1: 했죠.
3: 사실 이걸 촬영하는데 뭐 드는 돈이 만만치 않다는 거지.
1: 비싸요.
3: 이거 팩트죠. 그래서 요즘은 이 웨딩 스냅 사진 이거 촬영을 과감히 생략하고 평소에 찍은 데이트 사진 AI 프로그램으로 그걸 정리해서 가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름에서 왜 웃으신 거죠?
1: 자꾸 아니 가름이랑
3: 자꾸 그렇게 저 말을 하는데 저는 진지하게 말하는데 웃으시니까
1: 죄송합니다. 제가 웃어서 아니,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한데 아니 이제 데이트 사진을 AI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웨딩 사진으로 가름한다. 좀 간편하고 돈도 안 들고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3: 그렇습니다. AI를 이런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AI에게 질문할 때는 저처럼 아주 정교하고 예리한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웨딩 커뮤니티를 보면 야외 촬영 구도에는 햇살 감성을 넣어라, 헤어는 로우번으로 부탁해라 같은 구체적인 프롬프트 명령어가 공유된다고 하는데요. 방금 제 헤어스타일 명령어 알려달라고 하신 분 그만하시죠.
1: 근데 이 웨딩 스냅사진만 그런 게 아니고 결혼 준비할 때도 AI가 원래 하던 역할을 좀 가름할 만한 그런 것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3: 그렇습니다. 일단 청첩장 문구, 사회자 진행 원고나

네, 현재 시간 7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잠시 후에 펼쳐질 8시 퀴즈 고스톱 신청 받고 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20만원권, 블랙박스, 여행용 캐리어, 곰팡이 제거제 이 4개의 선물 중에서 하나씩 골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5번까지 연속으로 도전 가능하니까 저희가

아, 가족들 밥 퍼주고 주걱에 붙은 밥만 먹는 흥부 다이어트 4956님 선물 드립니다. 흥부 다이어트를 한번 해볼 만하다. 별조님, 저는 오래 씹어요. 넘어가려고 하면 강제 소환해서 씹고 또 씹어요. 소처럼 씹다 보면 밥맛 떨어지고 힘들어서 덜 먹게 되고 살이 빠지더라고요. 아, 되새김질 다이어트. 오케이, 되새김질 다이어트 별조님 선물 드립니다. 3321님, 저는 뱃살 좀 빼고 싶어가지고 홀라우프 목에 가벼운 거부터 시작해서 800g까지 10개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열심히 했는데요. 85kg에서 84kg까지

이별만한 게 없습니다. 헤어져서 슬픈데 살 빠지는 제 모습 보며 동시에 뿌듯해하던, 그리고 뭔가 약간 내가 가녀려져서 뭔가 슬픈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 느낌. 사랑에 빠지면 두 배로 찝니다. 사랑 요요 와요. 7081님 선물 드립니다. 이성은 씨, 작년 여름 산에 다니고 저녁마다 당근 라페 샐러드 먹고 남편 6kg, 저 2kg 뺐어요. 아, 부부가 같이 하는 게 성공률이 높습니다. 저도 같이 하고 있어요.

0: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0: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0: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축하 축하 치요. 이젠 축하 멈출 수가 없어요. 씩씩이들 야호. 여러분의 기분을 오이데 모든 분들을 축하해 줄 수 없어서 맹고 맹고. 하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의 기쁜 일을 오늘도 함께 축하 축하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아, 우리 그 며칠 전부터 하루하루 날짜를 세워가며 오늘을 손꼽아서 기다린 사랑둥이 박지우 친구의 오늘 일곱 번째 생일입니다. 지우 생일 축하 축하 줘! 축구를 너무나 사랑하는 6살 규민이의 월드컵은 아쉽게 됐지만 오늘 생일이라서 엄청 기쁘대요. 삼촌이 먼저 살아보니까 이렇게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삼촌도 어린이일 때 98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네덜란드한테 5-0으로 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렇지만 또 다음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또 4강에 올라가고 하는 경험을 삼촌도 했거든요. 우리 규민이도 이번에 조금 실망했겠지만 또 다음 대회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계속 응원해 주시고요. 자, 광주시 왕실 도자기배 클럽 축구 대회에서 광남 1동 여성 축구팀이 우승을 차.

0: 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 구자원입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는 여성에게만 필요한 예방접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편도암, 설암 등 구인도암의 주요 원인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구인도암 환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만큼 남성 청소년의 HPV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만 12세, 2014년생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HPV 예방접종을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함께합니다.
2: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화랑로를 지나는 분들은 무척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화랑대 사거리 부근에서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덤프트럭 관련한 충돌 사고인데요. 월곡 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우회해서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반대 태릉 쪽 보니까 통행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고 지역에서 화랑대 쪽으로 정체가 극심해서요. 40분 이상 걸리겠습니다. 화랑대 사거리 부근은 각 방향이 많이 혼잡합니다. 월곡 방향은 전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의 소통 원활합니다. 도심 쪽으로는 신내에서 헐곡 램프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이고요. 한남대교 부근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행주대교 부근부터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남대교까지 가는데 1시간 10분 가까이 필요하겠습니다. 강변문호 구리 방향 방화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정체고요. 50분 정도 예상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0: FM대행진 조정식의 FM대행진
1: 붕붕 목적지까지 신나게 재미나게 고고싱 해봅니다. 약간의 눈치, 조금의 긴장, 화려한 선물로 귀하게 모실게요. 가시는 걸음걸음 정식이랑 함께요. 퀴즈 고!

왕실 건강 비법이 담긴 정관장 궁정 비차와 함께합니다. 조정식과 같이 가는 출근길 퀴즈 고스톱. 퀴즈 참가자와 같은 목적지로 향하고 계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8910으로 응원 문자 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맞힌 분이 1번부터 죄송합니다. 5번 번호 뽑아서 선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백화점 상품권 20만원권, 여행용 캐리어

0: 왜죠? 왜죠?
1: 아, 제가 그 얼굴이 좀 긴 편인데 아. 이제 별명 생각하다가 네, 그래서 오이로 하겠습니다. 오이. 네.
0: 오이는 괜찮아요. 오이는 싱그럽잖아요. 길어도.
1: 아, 그럼요.
0: 네. 관리를 잘해서 이게 노각이 안 되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1: 아, 그럼요.
0: 네, 그리고 여름에 땀 너무 흘리면 오이지 안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1: 아, 예, 명심하겠습니다.
0: 오이는 괜찮아요. 상큼해요. 네. 네. 자, 오이로 가보겠습니다. 목적지는 어디십니까?
1: 아, 목적지는 제가 제주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0: 아, 지금 제주에 계세요?
1: 네네.
0: 아, 제주에 사세요?
1: 네네, 살고 있습니다.
0: 오, 그렇구나. 제주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1: 제주 애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0: 애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목적 지금 애월로 할까요?
1: 네, 애월입니다.
0: 애월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FM 대행진은 얼마나 들으셨어요, 지금?
1: 거의 1년 정도 돼가는데요. 네. 항상 출근길에 듣다 보니까 이제
0: 없어 못 살겠죠.
1: 아, 네.

0: 몇 번?
1: 1번.
0: 1번. 여행용 캐리어 드립니다. 공짜 좋아하시고. 공짜 아니죠. 내가 퀴즈를 잘 맞춰서 탄 상품이죠. 네. 자, 여행용 캐리어 잘 쓰시고요. 뭐 이제부터는 지금처럼 계속 선물입니다. 내일도 퀴즈 잘 풀어주세요.

0: 김창문. 연세대학교 3학년 김창문. 너 소개팅 나가지 마라. 내가 너 찜했다. 전국적으로 연세대학교 다니는 3학 연세대학교 3학년 김창문 소개팅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일단 선물 드립니다. 김창문 씨 답장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숙장님. 쾅. 아, 내가 그런 것 때문이 아니야. 바람 때문이야. 방문. 아, 좋습니다. 숙자 씨도 선물 드립니다. 홍하미님, 식대는 입구만 있고 없어요. 출구문. 크. 선물 드리면서 자, 바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종 씨와 함께 알아볼게요. 좋은 아침.
1: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역시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서울 및 중부와 호남 주로 서쪽 지역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천둥, 번개, 돌풍, 우박도 동반될 수 있겠고요. 또 내일도 역시 중부지방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모레는 제주에 강풍과 더불어 최대 10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3도, 대전 32, 전주 31도 등 대부분 30도 이상이 되겠고요. 최고 체감 기온도 31도 안팎까지 오르기 때문에 온열질환의 위험이 높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인천 및 경기 서부, 충남, 호남권에 안개도 짙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1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간추린 모닝뉴스 KBS 오현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네. 자, 뭐 우리의 월드컵은 끝났지만 네. 네, 월드컵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32강 첫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2: 네.
0: 네, 그리고 일단 뭐 짚을 건 짚어야죠. 네. 우리는

0: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17일에 종전 MOU를 정상들이 서명을 했고 25일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민간 선박이 이란이 이제 피격을 하니까 응징 차원에서 이란의 군사 시설을 공습을 했고요. 27일에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이 다시 공격받자 미국은 추가로 이란의 군사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시설을 겨냥해서 또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공격에 나섰고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런 갈등은 해협 통제권을 완전하게 행사하려는 이란과 또 이를 두고 보지 않는 미국의 입장 차이에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종전 MOU에는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관리 방안을 함께 정립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내용이 불씨가 됐다는 분석이 있는데 대립이 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아, 전쟁이 좀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0: 네.
1: 자, 오현태 기자님과 함께 뉴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조정식의 FM대행진 3부는 베스트슬립, 이카운트, 모드투어 네트워크, 키움증권, 행정안전부,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과 함께합니다.
3: 5천만 붉은 악마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저소년제와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4: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시작되니까
3: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0: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4: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0: 들어와서 갑자기 신발 정리를 할 때요. 아 이거 갔어야 됐나.
1: 갔어야 했어요.
0: 막 뭐가 우당탕탕 막 신발장 여는 소리 막 꽝꽝꽝꽝 쿵쾅쿵쾅 신발도 막 이렇게 내려놔.
2: 힘든 가장들을 응원합니다. 이현우의 음악 앨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식식아 나 외로워.
1: 식식아 우리 같이 놀자.
2: 다양한 주제로 전국 식식이들을 소환해보는 시간. 오늘의 주제 내가 들었던 황당한 변명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

자, 월요식 식회 퍼스널 컬러 주로 분노 딥, 딥분노, 공감 스트롱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회사 생활을 깊이 분노하고 강하게 공감해주는

0: 이거는 딱 걸릴 변명인데.
1: 아, 그러게요.
2: 그러게요.
1: 네. 라든지.
2: 네, 그리고 지각을 자주 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오래된 아파트라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늦었다는 거예요. 그놈의 엘리베이터는 왜 이렇게 자주 고장나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계단 이용하면 되잖아요. 말이 되는 변명을 해야죠. 아,
0: 황당합니다.
1: 두 분은 뭐 말씀 안 하시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이런 변명한 적이 있어도 좀 아무래도 방송에서.
0: 변명을 당한 적은 있죠.
1: 아, 어떤?
0: 뭐 왜 이렇게 지각해가지고 회사 다녔을 때 후배한테 전화와가지고 왜 이렇게 늦냐, 왜 출발 안 했냐, 막 출발하는 중이래요. 지금 가는 중이래. 근데 옆에 집 초인종 띵동 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1: 가는 중이.
0: 가는 중인데
1: 집에서 나와서 가는 중이네.
0: 방에서 뭐 거실까지 나왔냐고. 초인종 소리 딱 걸렸죠.
1: 그런 이제 늦을 때 그죠 이런 네. 변명들 많이 하고. 허이원 아나운서는 혹시 뭐 방송 늦거나 한 적 있나요?
2: 저는 방송을 늦은 적은 없고 네. 아 근데 이거는 변명도 어떻게 보면 약간 거짓말 같은 거잖아요.
0: 그렇죠.
2: 저는 생각났던 게 이제 프리랜서로 일할 때 다른 회사에 시험 보러 갈 때 네. 거짓말을
0: 아.
2: 변명을
0: 그건 어쩔 수
2: 꽤나
0: 해야죠.
2: 많이 했었는데
1: 이렇게 이직할 때 많이들 하죠.
2: 네 왜냐하면 이거 솔직하게 제가 다른 회사에 아나운서 시험을 보러 갑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0: 못해요 못해 못합니다.
2: 근데 이게 그 방송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어느 정도 상하고 사실 약간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1: 그럼요.
2: 그런 네. 포인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적절히 잘 해줘야 되는데 제가 어느 날은 진짜 할 거짓말이 이제 떨어져서 너무 시험을 해봐요. 친구 결혼을 한다. 네. 근데 친구가 이제 해외에서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1박 2일을 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하는데? 왜 남편이 뭐 외국인이야? 이렇게 꼬리를 무니까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0: 그렇지. 왜냐면 이게 질문이 조금 될수 있게 들어오면 점점 변명이 길어지잖아요.
2: 이게 진짜 다 티가 나게 돼 있더라고요.
1: 그쵸. 맞습니다. 네. 그 무도의 그 정준하 형님처럼 엄마예요.
0: 엄마.
1: 아빠요 엄마.
0: 아빠요 엄마.
1: 돌아가셨습니다.

0: 8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수다 주제 내가 들었던 가장 황당한 변명이고요. 자, 우리 허유원 아나운서 왜 이렇게 웃고 있습니까?
1: 아니, 너무 사연들 재밌어가지고.
0: 재밌었던 사연 좀 소개해 주세요.
1: 김은혜님께서 우리 후배님이 자꾸 늦길래 왜 자꾸 늦냐니까 잠에서 깬 후 눈 감고 오늘 하루를 생각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지난지 몰랐다는데
0: 서정적이다.
1: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이렇습니다.
2: 야, 크리에이티브하다.
1: 이 정도면 솔직하다. 솔직히.
2: 그러니까요. 네. 다시 진짜 하루를 반추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김은혜님.
0: 아니 근데 하루를 안 보냈잖아. 지금 깨서 왜 하루를,
1: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지?
0: 미리
1: 생각하다
0: 오늘 하루를
1: 보니까.
0: 좀 생각하다 보니까
2: 이런 생각 많이 하죠.
0: 근데
2: 오늘.
0: 이렇게 네. 되게 차분하게 얘기하면 오늘 좀 그 제대로 보냈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2: 괜찮은 전략인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시간대별로 보내는지 미리 생각하는. 4256님께서는 신입 후배가 회사를 조금 늦었는데 이유를 물으니 오다가 새똥을 맞았는데 재수 없을까봐 집에 가서 다시 씻고 왔다네요. 어이없었어요.
0: 야, 근데 야. 저는 이 얘기 들으면 네네. 오케이 갈 것 같은데요.
1: 새똥을 맞았는데.
0: 새똥. 야, 근데 사진 안 찍었니?
2: 그랬다.
0: 야, 새똥 사진, 새똥 맞아. 내가 의심하는 그러니까. 게 아니라. 새똥 맞은 거 한번 좀 보고 싶은데.
2: 그러니까 인증샷 찍을 만한데. 그래도 그러니까. 알아서.
0: 이게 근데 새똥 맞는 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2: 그럼요. 이게 진짜.
1: 오히려 운이 좋은 거 아니야?
0: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새똥 많이 맞았거든요. 집이 집이 이렇게 전선이나 근처에 전봇대가 있으면 그쪽에 새가
2: 높아집니까?
0: 모여서 자주 맞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어떤 날은 그 새 걱정한 적도 있어요. 왜냐면 제 차에 너무 쌓아놨길래 야, 이 정도면 얘
1: 잘못 먹었다.
0: 제가 뭐 잘못 먹었겠다 싶더라고. 와, 뭐 무슨 페인트 쏟은 줄 알았어.
1: 진짜. 진짜 어떡해.
0: 저는 이거 재밌네요. 네. 네, 익명으로 왔는데요.
1: 네.
0: 저는 제가 한 적이 진짜란 소리예요. 익명으로. 저는 제가 한 적이 있어요.
2: 어허.
0: 회사에서 연가를 못 쓰는 바쁜 시즌이었었는데요.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어허. 성시경의 고막 남친이 당첨된 거예요.
2: 아.
0: 그래서 고막에 상처 나서 병원 간다고.
2: 그래도 그럴듯하게 아이디어를 지었잖아요. 네.
1: 성시경 씨가 이렇게 치료했잖아요.
0: 그러니까 그래서 가서 고막 치료하고 왔어요.
2: 야.
0: 남겨주셨습니다.
1: 쓸 수 있죠.
0: 자, 계속 한번 볼까요?
1: 8413님, 지각 사유 중 지각 사유가 맞네요. 가장 황당했던 변명은 엄마가 늦게 깨워줬다는 거였습니다. 34살 주임의 입에서 나온 소리였어요.
0: 이런 거는 근데 효과를 높이려면 좀 더 화를 내야 돼요.
2: 그럼요.
0: 엄마가
2: 늦게 깨워서.
1: 아, 진짜 싫어. 왜 그러는 거야?
2: 엄마가 잘못하신 것 같네요. 8413님.
0: 아나운서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사시잖아요.
1: 네.
0: 엄마 깨워주십니까?
1: 아니요, 저는
0: 아니, 혼자 일어납니다.
1: 네, 제가 혼자요. 저 발딱발딱 잘 일어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한 번도 엄마가 깨워준 적이 없어요.
0: 몇 살 때까지
2: 일어나네요.
1: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 살았어가지고
2: 그렇네.
1: 누군가가 깨워준 그 경험이 없네요.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돼요. 엄마가 늦게 깨워줬다?
2: 그렇죠. 5883님께서는 크크크 팀장님이 통계 관련 업무를 직원에게 떠넘기시면서 나는 문과라서 못해 하시면서 시키셨는데 그 직원도 문과였습니다.
1: 문과라서
2: 문과 이런 경우 있어요.
1: 통계가
2: 문과라서 못해.
0: 저도 문과입니다, 선배님.

0: 교회에서 기도하고
1: 기도.
2: 거짓말 많이 안 해본 거예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너무 티가 나는데
2: 교회에서 기도하고 왔다 대신에 뭐 할 만한 거 없을까요?
1: 아. 교회에서 기도하고 왔다?
0: 아, 좀 배탈을 쓸 것 같아요.
2: 아, 배탈이 나서
0: 네, 배탈 이게 장이 장에 꼬이거나 아니면은 뭐 설사를 하게 되거나
2: 속이 너무 안
0: 아픈 피할 수 없고 진짜 맞아. 괴롭다는 거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에
1: 그렇죠. 보통 아픈 변명을 대야
0: 장염으로 계속 이렇게 화장실에서 있었다. 네.
1: 어린 시절에도 우리도 병가루 많이 처리하잖아요. 네. 와서 양호실 가거나 막 급하게 아프다고 해서
2: 배탈이 아무래도 배탈이 제일 낫다.
0: 배탈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1: 네. 또 익명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회사에 은사님 만나러 간다고 조퇴하고 KBS 열린음악회를 갔는데
2: KBS가 잘못을 많이 하네.
1: 그러니까요. KBS 이렇게 방청으로 네. 얼마 뒤 방송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출연을 하신 거죠. 회사분들이 뭐냐고 하셔서 선생님 후배가 방송국 다닌다고 변명했어요.
0: 아이고. 아하,
1: 은사님 이미 만난다고 했으니까.
2: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거짓말을 여기서 추가로 가면 이거는 상황 판단이 좀 안 좋았던 거예요.
1: 아. 그렇지.
2: 네, 여기서는 그냥 아 죄송합니다 그냥 막 이렇게 가야 돼. 이거는 그냥 그렇게 가야 돼.
1: 이게 왜냐면 저도 그 현장 녹화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네. 불의 명곡이나 열린음악회나 인터뷰를 이제 오신 분하고 하게 되면 네. 평일날 낮 아니면 저녁에 하니까 꼭 연차 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회사 몰래 빠지고 아. 누구 가수 누구 오빠 누구 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2: 네. 아니 근데 연차 쓰고 연차. 눈치를 보는 건 사실 좀 그죠?
0: 조퇴하셨대요.
1: 조퇴하고 반차 내고 조퇴내고 연차
2: 그래서 회사마다 네. 또 다 네. 사정이
0: 당일,
2: 있으니까
0: 당일은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0156님 사무실 앞으로 출장을 보냈는데 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어봤더니 내비를 잘 못 봤대요. 도대체 출근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1: 아 보통 몇 시간 걸리길래 4시간까지 걸린 건지 모르겠어요.
2: 서울 시내에선 말이 안 되고
0: 그렇죠. 바로 앞으로 출장을 보내셨대요.
2: 경기도 쪽에서는 이럴 수 있어. 경기도 쪽 사무실은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 길 잘못 빠지면 네. 막 10km 돌아야 될 때도 있고
1: 쭉쭉 가야 되니까. 네.
2: 박도훈님 후배에게 설계 수정하라고 했는데 다음날 와 보니까 밤만 새고 설계 수정은 안 하고 그대라서
0: 그대로라서
2: 아, 그대로라서 뭐 했냐고 했더니 저 잘되라고 밤새 기도를 해서
0: 아니, 뭘 기도를 이렇게 많이 아, 하시는
1: 기도를
0: 거야.
1: 많이 하시네요. 오늘 은혜로운 사연이 맞습니다.
2: 설계 수정을 못했다고 하는데 순간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1: 아하.
0: 근데 진짜 실제로 후배가 만약에 네. 아, 저 선배님 잘 되셨으면 좋겠어서 밤새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
2: 그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0: 아멘.
1: 아, 네. 아니,
2: 그래 알았어. 일단 아멘. 들어가. 오케이.
0: 아멘.
1: 잘 드시라고 했어.
2: 3892님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같이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동료가 아, 남편이 데리러 왔는데 우리 남편은 오래 기다리면 화를 낸다고.
0: 이게 너무 싫다 진짜.
2: 뭐야
0: 우리 남편 화난다고.
2: 그러게. 근데 내가 싱글이면 진짜 좀 짜증날 진짜 것 같아. 그죠?
1: 네.
2: 너무 황당했어. 이거 이해되나요?
0: 아, 이게 안 돼서. 야.
1: 근데 이제 동료나 동기면 뭐 그러려니 이렇게 하겠는데
2: 아니,
1: 예를 들어 후배나 약간 막내 직원인데
0: 선배 저희 남편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요.
2: 이거 진짜 약간 엄마가 빨리 오래 나 똑같고 옛날에 어렸을 때
0: 화 나는데 어쩌라고. 8769님 후배가 교통사고 났다고 코 수술을 해야 된다고 병결을 냈는데 알고 보니까 성형 수술이었어요. 진짜 바쁠 때였거든요.
2: 야.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진짜 바쁠 때가 문제.
1: 그럼요.
0: 아, 이런 거 저도 들어본 적 있어요.
2: 아, 그래요?
0: 다리 다쳤다 해서 입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형 수술이었다. 그렇죠. 왜냐면 퇴원을 했는데 얼굴이 달라져서 왔더라.
1: 아. 너무 힘들 것 같아. 성형 수술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하는 김에 뭐 했다고 뭐 하는 거지. 그래서 279님 학원 강사 시절 학생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셔서 학생이 아파서 오늘 결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학생이

0: FM댕진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노을빛 맛의 조화 서해미감에서 노을생강청 온기, 뽀송한 거실바닥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클리너, 국가대표 캐리어 아이프라브에서 여행용 캐리어,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에서 에어컨 제어기,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유기농 차 전문기업 프로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보리차,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락관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주식회사 부성에서 깔끔한 제로곰취 미세차,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호주 건강기능식품 신유빈의 마더네스트에서 프로폴리스 맥스 스프레이 선물 세트,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젤,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스마트 블루투스 LED 스트립,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주식회사 산과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 조정식의 FM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698님이 회사 동료가 회사를 하루 빠졌길래 왜 빠졌냐 아팠냐 물으니 꿈에서 똥꿈을 꿔서 복권을 샀는데 아무래도 좋은 기운이 좀 빠질 것 같아서 좋은 기운 안 빠지게 집에서 있었습니다.
1: 아, 이거 너무 황당하네요.
0: 아무래도
1: 꿈이 빠질까 봐 집에 그러게, 있었다뇨.
0: 그래도 회사 온 거 보면 이제 그 복권은 잘 안 됐나 보네요. 그죠?
1: 아하. 그러네요. 7867님께서는 계열사별 탁구 대회에서 무참히 지고 온 사내 탁구 동아리 회장이 우리 회사 탁구대가 제일 싼 거라 비싼 탁구대에 적응을 못 해서 졌다고 핑계를 대길래 최고가 탁구대를 구입했는데 다음 해부터 탁구대회는 사라졌어요.
0: 아. 운동할 때도 뭐 이런 그 핑계들 많이 들 테죠.
2: 장비 탓을 굉장히 많이 하죠.
0: 퍼포먼스 떨어질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 이성자 씨, 저희 팀에는 강아지가 너무 불쌍하게 자기를 쳐다봐서 늦었다고. 아 근데 난 이거 공감되는데. 아침에 이 애견인들은 아시겠지만
1: 아, 그럼요. 길 가다 멈추게 되잖아.
0: 얘가 이상하게
2: 불쌍해 보여.
0: 눈빛이 그럴 때 이게 또 아이 키우는 어머니 아버님들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 그렇죠. 어느 날 아이가 좀 너무 그 좀 그죠?
1: 바라보는 눈빛이
0: 뭐 맞벌이를 하신다거나 그러면 네. 아, 좀 마음이 쓰이네 이렇게 느껴지실 때가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부파리 오늘 세 분에게 많이 배워갑니다. 메모에서 쓸 변경거리 가능한 것도 있어서 재밌게 듣고 있는데 아이들이 듣고 배울까 걱정돼. 아이들 뭐 학교 갔으니까.
2: 아니, 다시 한번 근데 98 이호님 본인이 배워가시는 건 괜찮고 아이들이 하는 건 안 되고
1: 그렇죠.
0: 부모님 메모했어요.
2: 부모님은 괜찮고
0: 딱 이건 기억하세요. 네. 내가 변명하는 상대의 그 성향 파악은 정말 중요하다.
1: 중요해요. 중요해요.
2: 맞습니다. 잘 변명도 잘해야 돼요.
1: 때, 장소, 상황에 가려서.
0: 그러니까요. 자, 오늘의 식식이 발표해 주십시오. 우리 허유원 아나운서가 해주십시오.
2: 오늘의 식식이는 시작부터 황당한 변명을 강렬하게 해주신 분입니다. 후배가 오늘 하루를 생각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지난지 몰랐다고 변명하신 김은혜님.
0: 축하드립니다. 배달앱 상품권을 선물로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면은 저희가 월요일식 식회한 지 벌써 1년이라고요.
1: 맞습니다.
2: 네.
1: 야하.
0: 그러니까요. 아유. 좋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 나누기로 하고요. 두 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저는 내일 7시에 오겠습니다. 빠빠.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앞 시간 화랑대 사거리 부근에서 사고가 크게 있었습니다. 덤프트럭 관련한 사고인데요. 지금은 대형 트레인이 사고 난 덤프트럭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월곡 방향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부분 통제로 바뀐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대 교통 많이 혼잡합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신내 부근에서 추돌 사고 났는데요.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구리 시계 부근부터 여파로 받고 있습니다. 사고 구간 이후의 소통은 원활합니다. 또 다른 사고는 신월 여의 지하도로 서울 쪽으로 발생했는데요. 지하차도 한 1차로에서 차량 한 대가 뒤집혔습니다. 이 때문에 신월에서 여의도까지 오는데 50분 이상 걸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신월 부근에서 2km가량 정체입니다. 강변문어 구리 쪽이고요. 방화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가산 디지털 단지
1: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마리오 아울렛.
2: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0: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오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진 분 계실 것 같아요. 이 커튼을 뚫고 들어오는 햇살에 눈이 부셔서 강제 기상할 정도로 요즘 해가 일찍 뜨죠. 새벽 5시가 조금 넘으면 서서히 환해지는 것 같던데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부지런해지고 싶지는 않았잖아요. 뭐 물론 일찍 눈을 떴다고 해서 아침 준비가 더 빨라지는 건 아니죠. 샤워도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하고 안 먹던 아침도 챙겨 먹고 휴대폰도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들여다보게 되고요. 뭐 그러다 보면 결국 출발 시간은 평소와 똑같거나 오히려 늦어질 때도 있는데 분명 일찍 일어났는데 왜 또 바쁘지? 싶은 혹시 그런 아침이신가요? 아침은 참 신기해요. 몇 시에 일어났든 결국 우리를 바쁘게 재촉하니까요. 월요일 아침 이현우의 음악 앨범.